야 다산더든 쿠르사와 지르야 야왕아다 아구마시리나야 나터르샤실르모치세르야 야세르비토노티마투르리나야 야환틀니오메니리토야 야타니 갈롱을가먹거리라야 야마시리라치장디멜라야 야시시리라마구리나야 야타롱카라그니리토나야 타티롱저파마슬리토야 야타니야 일글람르디코야 타초르흐시밀탄티리와야 양자일르글미맙샹리야 양카르왈롱거샵시리야 양텐디블리랍시파디초야 양우차미누환두디제네야 양촌작수나블랍종지와야 양토멜그그나싱라리타야 양시카노틀풍그르디와야 다사토지그나르가르리호야 야 파슬로 므르그자우디라야 야응우르가실파테믈리포야 야몽우머실르그르치드르야 야티시토마마릉리나야 난틀르크베로탕친다야 아비시랍총키므르리포야 야능르누화우르도라리도야 야타이카르나라림부야 야카르네요르나리니디야나야 야샹일르타브스무세르바리타야 야타토르자오르켄쿠르디데야 야촌차초노사파리밀라야 야슨부파타세즈르치마야 야스톱토르즘출란단다리타라야 야타르우글로츠고화르구르디마야 야시마일치스나스타니리나야 야르가존누가투르린다야 타라보인창토르니리나야 야드치르가르고시리라야 야드피지친다인리라야 다테르마팔라카믈치리라야 야갈로르시오존노츠므리흐스마야 다테르마트블리니리체야 다츠마일화카시그느리나야 다시마질은과느호리리나야 영갈로르토디오프르키호야 다마쿠세와가스므리오 Kalata lono ti arjia si tatu khantan tini ya siyangan chalo nahan pa jango huwa wo yinu siyangan ki nongo mabshil ka lala nyo zini huwa gala tong tong da lenga.

0: 검수금 저쪽인데 영어 카프리티를 통해
1: 네네네네 화이트티 세그니 마저다 카프리나 알랑 공코리
2: 마르고 나가 카프리시 나가 카프리시
3: 시딩이 당신한테 전수되모 당디 센터를 지실린 차나 그렇지 나를 비싸펠치 종기도 이제 떠들지나 그렇지 나를 비싸펠치 종기도 이제 떠들지나 근데가 좀 비코지 동공 중에 그 저도 없잖아
4: The fire

0: Ya demo
1: demo ndonde la
0: demo demo le kage te sang tone nga chule sin da jan de tang le no kwatin chi sin ngo
1: oi
0: te tang de da tang da te rang na ji yo lang kur chep shir ke kor ker jin hi tang de da tang da chad ga lang kur chep shir ye gon re na lang kur chep shir ye dung sa wa lang kur chep shir ma yin na yang a ker ge na tun tang a de han chi ke yin ka zu gang kang zu yo ke a de ta ke ter ka zu ja chi mo mo zu ge chi ju ra a da lang kur chep shir da yang haran da ji na ra cha chi na ra an da mu yi ta na yang Natin kanzga tkyok andan dar tsaban do zung da tingi terana lang kru chep shirke korni kabda zgan dor dizgena
1: ya ya go sang ya ta tuim turmo otolon tendam ge ya sinyan kram tam kam a nga in ska want to soy lang kru chep shirke ni li ma zgin teran ta len sin da na gen ni ta ni ta lang kru chep shirke go no ta ni mai na cha ta ton do cha zu shon jo na ta ti korke na chok ta ni a ji lang kru ka da ta son de langkur ta ta gest de langkur de ga niuk ta de net di dit kala kani na chok ta ta yang man da sa na ta ti shok ka ton ton de chi
0: ri
1: te na di son de langkur ta ta gest de langkur dan da zin tsuk ta sir sir ko na chok ta an di di sen ya ngar ke ta hit ka de na ye ta ta we na son de langkur do zu na ta а там рукайна чокко ди татванчерна чокко ди саги татан кен тилакне саги мангди дена ди сонтолан куртан гестилан кундониге рана ян андониге сада та ти шепчерке чани ди мандаса сакпатта ти сктон ян мандан томзри
0: ниси
1: татайна кало мон чакиски ян анда ди сонтолан курта гестилан кундониге тисте патер анданда ино тамура юк махита индукунар юк этана инди индани гитисла кани мандан а та дила кани кардази тена сондолан куш дандази ина та та сефсюшки дицина ди та сондолан кундасы куна зути та визигм тянгу та ниу данта систику талан кундамаре мо а те цука ta ta shigli na chok di changli na chok ta kani na ta son ta lang kunta ta kufchi ek men su yon na te ta na ta gang ta shigli zgan chon na di gang ra kya kwang gi na chok ta ta so sta so chi ta ta so so lo man de na so ta so sta so chi nda zu nyo na ta ni yang ji shi zu zu yar ba ren den na a cha zu na su na an da na da ta ma ta an di sonda lang tan da ten gun dong zire te ta na a da da chu ya zi ma zi ma da ta ma ni u ya ji mu ko ta mu re la ta yin ts ka ta lang khu a yin a chu ka ta da da ke ndi ni u ra ji mu ta tre te na ya ti chu chu chun ra ta shon ju ta ti la ka ni ts ge ta sa pin ran ru zin tho ge ri
0: ji
1: ta ki ta ta ta mu ko ta zi ti a sonda lang kun da zun so na ta zi ji har si ni ti ra ta ts mu yi ti ta Pache te korku na ina, ta ina chi ta azu chi yaan jo maal nish chi ta chi taab di tumuzi ina chi yang gish chi lanku tumuzi chokari. Kuwe chi sonra lanku nrazi ina, ta chik chun shong ju ina chok, ta di lakin sati sakin tonir. Ta ina ta jakab kara yang dinjik da ta mga zondali, ta dasa maan di sonra lanku nrazi ina chikin di ta tunchin rata mo shong ju cheta, ta taga lori lori shir shir juga, da mo in chajib jaga nir. Di sondalang kurena ta ta lori lori shirshi tangshigiri yeju dumuzginar dayana yang lo jatamba dumuzungurna divjigni yang di lo jikna tangani ta za jikna tangshigiri dhagi shirshiri gunari ta ta lo jatamba zungurna yang kulang kutta lora sagin guru kari
0: laka
1: kyechara tattara yang ji sajjui na chukku taan khorlu sajjui na chukku chechara ta chukjuu di lakani yaan sagi sagi jimto sonar di kuga da lupcha tamban gornu zhigni ta di za chikna tang jik zani loog chikna ta tangani tamu njerdo tamu wanar dani da lu gyo nga zungur lu gyo nga mutan di lankuray na taan da wishchi shi machkhanu akab tamu zu tawantan na
0: gaya
1: taan taa jamaalgan di pofi tse kuka tamu gu loksan na gaya taa wishchi shi machkhanu taan na yang kaluwa kaxiz gaze kongzu lankuray zgin zga 안디 다 다른 조지요스 다 준다 장매스 다는 그제 체르가 소마인수 다 도무센 타다 야 지금도 어찌지랑 그지 디스크 랑크크 그지 셔셔 디달리 야 탁초치즈 이나마 다이나 저제크 다 디스크 토니나 다 트르치오나 아 다 지와스크 데탄 하도 어지 어스크트 데코리 아 정도는 다가 손 조진다 다 도무이나 아 젠드니 그 첸준 도무센다 다 젠드 다시들 레전드 학교나 다 먼저 사준 어저랑 쿠시스 마이 다 디스트라트 인고스 데이터에 스페셜 구도요 단 이제 레전드 학교 손나 젠드니 그바기요 나진 첸준 도무센다 이거가 아 양 이제 랑 쿠시스죠 나르 그 디타 아 디스트리 통고지 나르 그 이제세죠 더수
0: 우리
1: 도무드가 되나 아 이쿠타 다스만 디 손더랑 군다네 양 디 리치 마촌노 갑터즈 톤토나 양 랑그 나르즈 근디 다치아차 존 산둥스 인톤 콘스시니 테타나 다세 나샤게 랑게라 샤게비
0: 딩게
1: 다 손더랑 쿠타이나 초코 다 디 다티스진 초토 도무스리 테나 다티 한그 다 게스트랑 코스코나 즈탄데나 랑그 다 친구 탐메 고른주군 다랑 쿠창촌데브레라 테타나 게스트랑 콘덴라 즈겐나요 디 손더랑 쿠탐만데노 다 안디 시시피리 주고 로스탄데나 다 달로토모니 티카 이원데 다 시시피리 머코노 다 디 아주 안디 시시카요 인디 콜로코아라 지테 테 머코노 다 아리타라 루트카모 콜로코아라 지리 테그데 시시피코나 테 아리타루 아니와 아니루 지와 다니간다진스크 디 랑기송야 다랑기사니 칸즈키나 송인디 랑코스 토템카 아 단디 나송이 시시 그 탐 칸데 지르주 단디 이야기를 들린주 덤니 다랑 그 냐스나 그 요네나 안디 다랑 그 카플라트나 말로가 지니키니 선지조가 아니 아랑이 시시 좀 좀 뜸들이 단이야 루 다치 탐바 토시 단데 시시 고마트 그다니 단디 워커 루 지아파모이나 야 다시 땡하징가 디 랑코토 좀 카나송 시시 그 탐 칸데 지르군 덤나티 랑그 카프트 말르 딱지니 지니스모가 이 돈이 랑그 십시에 반 좀 뜸들에 되니 달루 기타한 고르지 달루 탐부 위니다 랑그 다 로리 로리 다 손도랑 그때 로리 로리 디 십시에 군 뜸들에 단디라카니 다 기스랑 군던 다진스가 디 손도랑 쿠탄 다 만다스스 군나데라 디 위스주시 마촌노토타 디슬란 마타 랑 안디 기스랑 군던 다진스가 위치시 마치나 티세나 다 손도랑 코다나 시야란다 다 엔디 타카케 티슬라 탈미크즈타나 마초디 미크다 루 위치시 마치도 루거치티나 다 아즈타워 동카 하든 타키 테스코르노 파티요마 다드린 샤나르 파티토모즈 다 하든 하든 파티 드리탑 디마스테타나 더 니기 만다수레 엔디 양기스랑 코타 디 시시르크 티세고나트라 아 손도랑 크니가 만다수리
0: 이제
1: 도무드레 타니 아다 기타나 아지타 랑쿠 다 시프시리 쿠티세 디라디 흥비니 마타 타르드라 다른 그냥 죽고스 디쇼니 카다지나 다조 디 다랑 쿠시프시 이텐 통고데 다 나카는 죽고지나 다 흥니 마타

0: 발음 따다 보니가 다 디스코도 무지지 다 점정도 이제 난 이통이 들어오고 다 야부 최초만에 다 막터 신고 산동 다 점정디 저코고 그렇게 드리즈 망튼 나 다 레슨 체모 어르나 그 이옥 레슨 체모 어르나 오 이제 나다 시스타돈 아 더니 박속 다 그 목지 健康 송주 Tanita Jangdo Tang Tan Nyongjir Kung Piji Tanita Chacham Gancho Tang Tati Circle Tali Sinche Mona Ota Shuri
1: Haji
0: Tati Nangajina Tag Don Sung Tambo Benjina Ta Chirtung Nibja Jipsi Sheikh Niwok Nanshi Kinjina Jankum Kori Song Chuk Chacham Tani Chirjin Bagsuk Ngongok Chacham Dan Kori Kufkin で、社員職員の家庭。あ、農耕地も家族と無事接触過家庭。あ、ジャンプ本国の村畜接触過家庭。だ、サーギ、あ、バクツ国の庭、農耕接触過家庭。そう、中心場、だ、中心場が家庭、じゃ、たま、あ、ともだ、ニャン、ちくと、食事だり、特にだ、ともくり、たんじょうぐりや。
1: 제제제 띵난다 제금 코리 그 점종 너무 잡족시 다탄는 럭터리 큐 그 갑톤 데톤나 단디 좀드 그 게파라 그게 돈힌 소거나 그 삼간다
0: 오리 다다 제금 코리 그 디 점종 너 그게 좀드 이 뭔데 이제 나다 단이 럭터 제노데 다 돈힌 시기다 치보요 그
1: 하지
0: 라지 그다 제금 화윤 늦은 그 졸음 그 땅에 다 정동도 다 도는 다고 예스 아직 거리가다 근데 점점 너도 온다 그게 사스메 있다 아 캡리 다 타이기나 다 박터지 좀 봐.
1: 아지
0: 뭔가 소리나 단다 그게 나초가 너희 야쿠가 다 젠금 허용 그 다 근데 늦은 그 졸음 뒤 땅이다 그게 도는 그 정도 아 다 도모 그게 캐치도 요 그게 개와도 요 그게 Jankum Korik Tag Kirgir Jeshjungta Yenata Jatum Jan Tag Malak Jan Khchikir Jan Tishu Usa Nyirwa Gata Kirgir Da Tirub Khsarwa Zga Lhetong Tumson Tukwes Da Tumjungta Kirgir Khsarjik Kirgir Gewa Gertong Nisha Na Rangjik Jankum Korik Tumjung Chabduk Shewa Na Da Tirub Kirgir Peji Tang Tanshan Lagdengar Genko Kaab Gungwa Da Tihanchik Mangsog Kirgir Deshjit Dung Gansung Shepa Deshwa Da Kirgir Da Gewa Chibu Kida Tante Kirgir Shibdusha Na Sikne Injina Ta Nganchil Injina Da Gandhi Tumjung Da Sarsum Tung Kirgir Khsarjik Maasik Gungwa Da Nkori Songshib Gushukwa Da Gandhi Tum Da Da Mi Gungne Da Shano Cha Tum Injina Da Da Uchu Huil Injina Jamsung Kori Songshib Injina Sarjik Bagatsukwa Nguengok Sheshukwa Cha Tum Injina Chukwa Cha Tum Maa Biyok
1: Zhi
0: Da Gandhi Nyam Chikta Cha Tum Da Chango Shukwdi Ida Tung Tumjung Ida Li Sarjik Ida Tung Chapli Ida Na Da Nganshik Kirgir Tumlik Khatur Da Yoba 아 도도도다 쇼 찍다 그러기다 땅에 단데 그렇게 제중 그 말학 도도도 쳐득 아 디디와 도도도 그 원천은 제가다 나수자 그바 깽금 거기 그서 그 다소 주시 쇼고 그 참 아 참솔이 제가다 삼지다 봐 아 칼고 그 다 선전 그서 그 어디서 어디야 가서 어디 동무스 아 너상고 있나다 그게 캡자 체그라 이나영 아 숙직도 숙직이 좀 뒤 그게 차도 메크 너네 당호 다 지금 반승 거 와라 첨득 반승 거 와라용 다 응가다요니 망든 거 다 불고 나가 응가다요니 아 다 반승 거 와라 그게 제일 줄이 맞더노 아 내서도 못 되고 아 다 다승 첨종이 다리 숙직도 득이 다 땅에 득이 땅 크지로나 람르기 다 그는 것도 다 그게 다 차든 등기로 아 숙디노 대상도가
1: 하지.
0: 뭐 딜라카다 저르스기나 다 저 다쇼슈다 회나 다 저 로우 이나 저거 차글롱나 저거 나츠레나 저거 아 더니담 소 시어 다스타탕 아 시에탕 척사 단더 탐치는기나 다른 거리 그 다가 메스탕 따다그리 아 더 탐치다 단냐 치다 그게 아 딱송 주시고 숙디탕 아 니 그게 숙디랑 그게 참득 너무 그렇게 다 고출이 당는 것이 안 되던 것도 기억하시겠지.
1: 네.
0: 니네 이제는 다 차스크 더시 다가다도 아 라터다 아 지르기르 다가 정리 안다도 건다 당신이노 다 도모게 그게 개와요 그 다 점종도 이제 나라 어 제주주지 시진핑 계속 화윤 그 공바다도 것도 라터 돈출 아 다 용원이 동무들이 당그 소신 조직반 소모가 천천히다 계속 그 그걸 그 정도가 다 람득 달달린 그냥용 다 정말 그렇게 자툼 그 능도 고리 다뒤 뜨거 다또 카스 영포 파가 돈이다 대규시에다 봐 뜨거 되다 그렇게 급해요 레인지나 다 점종도 사드게 뭐 그렇게 여기와 니와몰 파가 나카네 이제나 다나 또 부작국 같이 용거 그렇게 배지 다 사업부터 그 장도 고장도 베지 다가 디스가 다 그게 다 야출이 있고 다 파탄이나 다 로직 다음 거리 다 근데 오늘 정도 잔가 느끼는 조금 베지나 죽었더니 다 탄스고가 다 아니 탄지 다 근데 이제나 다 그쵸 다 당학과 그 남은 용네 다 그쵸 다 당학이나 다 남시 조인지란 요거 다 너무 그 살아 숨어 다 탐지는 이제 다 그쵸 거리 그 송주 다근데 시기다와 그 냐게 티다오 거기 좀 주시 고노 다그티 그게 돈사터리 티전선가 다 탄 용결가 다근데 이제나라다 로망한가 이제나 다 좀 담만가 다자쿠가 다근데 그게 다 제송은지나 저거 탐문가 다근데 뭐 그게 드리즈 디나미 이제나 다 탄 다근데 돈도 그게 실물통 고노 다근데 전쟁이 고노 너도 온데 그게 다 자리 갈머니노 디스코 그게 다 알람샤 망아도 놓고 또 이나나다 나토자 코그라 다타가 탄 용도 동화 다근 너도 군데 이나다 촌즈니 구노 너도 군데 무비나 좀이다 디스코 그게 페이지다 촌닌지 나른나 다이다리 다 디르마사라 대우크 진군 거리 그게 점종 다근 데임 존아요 디망네 그게 레튼 제목으로 같이 시그나다 무스 다 그 장도 같은 탄용잔트 그게 배지 동아지다리 다 렌슨다가 너무 어디기다리 단디 뉴욕 그게 담부터도 거다 카사오지다리 단아회 다 타지 제마 단아 그거 그게 탄도도 건데 그게 네 아무틀다가 너도 건데 팀고나 단디 그게 타지 그 다 진든사 너도 건데 그게 다 단리오니 너무 그게 다 기어요 다 전에 이제나 마망 그 그게 다 반대 다만 뭐 쓰고 있냐라 당가 쓰고 장도고 장가 당가 대신 접하고 그게 경험 거리 조실 담비 제대로 담비 다가 경험 거리 다가 너도 근데 그렇게 다려 하지 뭐 다 사모도 대나요 마만 그렇게 만속고 렌든 공부 봐 대형 그게 다 기와 치모 다 회나 저 주주 주신 진빈 선배이나 당가 쓰고 그게 라롱 응어정장 아따도 고에 나와 갔다 세르다는 인지 세르는 인지 안다다 이끌게 그다 과스는 뭐 다다 그 주 전종 다근도도 본다 그게 사르다 그게 지 챵을 땅에 되게도나 다 공성가 근데 다 이끌게 다 모든 상근가 그 제놈 거리 송치 부터 무슨 시 고노 다근디 렌든 다도 본다 니스타와 그 럭드나 데뷔 다 자춤 그 그게 자르 다 그게 코플 시트 뭐 그다 뒤 그게 괜찮은 놈으로 그
1: 그렇지
0: 맞다 연하다 그게 점종 다 그나도 근데 아 다섯 명 그다 개화해서 아 도모들이
1: 제제제 아드나 거기 고니 단디 기파 쳐즈곤나 터리리 돈센 레디 이탈리 갑다 마즈기 다나 슈니 단디 돈힝 가신 쳐즈곤나 디카쿠니 갑다즈기나
0: 다다 그 점종 넘어 그렇게 사슴 시디기 도나 다근데 도 어디 그렇게 다 돈힝 시기 다 야치 모요나
1: 제
0: 다티 넘에 어 지와 그 무스 지샤나 차스다 점 중공에 틀네 아 지 중마라근에 틀네 되기다 그게 돈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리레전트 지금 도디리셀 아
1: 야야
0: 그래 내가 샵스터다 그 점중공에 틀니까나 점종도 인지나 다 시진핑 그 제금 발음장 그다 그 공바 또도 것도 나린 다시 있는 거 같다 그다 랑샤도 그는 그래서 당근 소신 조기반 소노 천천히 숨노 그다 숨노 그라 람릭 점지 더 청마 다시 되는 다 나서 첨가 나봐 아 딱딱리 아 딱리 아 당하시는 게나 아 다 첨 요바 네 다 저 당급은 게나 다 첨술 사드 요바 아 니쇼가 그렇게 다 총출 전부 쇼 그래서 단 제득 단비 동고 아 늦은 시에발라 아 첨 중고 방지 담보동
1: 제제
0: 뭐 계속 과연 그 다니 어 늦은 게 쇼네 다 공성그 이제 나다 사스톰당 송실 다 너무 그렇게 다 망하고 다 회선장도 장나 회나 게임 과연 지금들라 흐르는 지가 더 네버드 진총 세기 위사든지 니통 조직으로 이제 나다 공성도 다 너무 그렇게 과송는 그냥 지금 나다 로트 초비 버급적인 고치기 그것들로 망타고 역보적이 dātāyī kārgā sāhtam nō. Tiān chī gātā, jāngdō kōm tsōwā nyāṁ kiong tāng zēdhik dāng bī khyam jī nyāṁ chīng chī gīzī dāng dā kārgā jōjī sōh zōng dāng nā yāng kōng gā kārgā sāhtam nāng yī dāli dāg lāng shā sāpō tōng yō bā. Tiān chī gāyāng gāmā chī bāb jī gā dā jēn kīm sōng chūb tāng spī sīlum tō yīn kē jī gā mīng bīn dīng kīm sōh zī dā mō kārgā yāng sān shāng tā gā dā yāng 양콘선도 크게 과송 다가와 그 다른 어떤 사보원에 너무 크게 과송을 막는 거. 근데 장고 이제 다 회승장도 다 다른 앞으로 다 그 健康 거리 그 성취부 전용 플랫도 크게 좀 주게 못 하는데 전이나 다 지금 이제 나다 시진핑 콘선도 健康 과임 그 크게 공파다 근데 러글린 시와 그 다근데 다 찹스 그 크게 니라카나 크게 돈양 같이 놓는 니네이나 다그죠 참중국이네요 그 돈양 같이 놓는 다근데 내분도 못들이 더니 다우치 제중 알아가 니트네잖아 시진핑가 다그 쇼 용네 첨따르 야쿠브 중화 다 시진핑가 그렇게 참중 공부하시고가
1: 그렇지
0: 이제나요 다 바글린 타신이네 단 도인디 그게 개와도 도다 돈양 제부로가 다 참중고 조는 거 다네 제금 과연 직진 너도 근데 다 근데 동화 그게 다 샤트 가신 아 점용도 사트 돈득이 놓다 근데 있으니나
1: 제
0: 그 땅아 속에 다다 그 쇼진 바게 다 참득 자침 아 망하고 뭐든 건데 아 쇼디 있다 다 냠식다 어르기 아 더니 다 땅 원식 그 그게 참 다 로디 지가 나와 아 능돈 땅 그 그게 내부터 무슨 봐 안도 장고 이제 나다 로시게 아, 다 나쁜 땅과 그 사라 각습계 아, 뜨기다리다 너 그게 원칙 그 첨그 그게 다 니와 아, 너도 건데 그게 다 니와 그게 제시했던
1: 거.
0: 아, 자, 그 남극 그 말그랑 진짜 아, 다 던지러랑 진 아, 너도 건데 그게 다 흑제력도 동원해. 아, 동원해.
1: 아, 제.
0: 아, 너 이제 나 다 그게 다 돈양 같은 그 다 니와 뭐. 아, 스바 뭐 이제 나 다 폐지라 다. 예, 다 알망 포가 딩에 탄이잖아. 점종 딩이나 다 그쵸. 야구가 다 근데 폐지가 아, 더히 살아다 그것도 돈출이요. 그 아, 비슴 포이 그게 폐지라 다 첫선 포보고 원의 송치분이가 다 냠직다 폐죠. 대 텐들던 거 그치. 아, 다 그나 다시 원하지 않는 거다 그쵸. 탄은 이거 니 그게 탄수 토시 토시를 먹으러 와. 영화나 탄 그게 시름부터 다 근데도 온다. 염주를 끊어. 아, 니가 문변도 온다다. 아, 첨근한가다. 니스 비자기다 땅이다. 땅 안치는 이제 나다금 지수고 탄그다금지 산전 내 이제 나다 저 서지금 있다네. 그마땅에 서지 땅들이 대고 다 땅금 이제 나다 너장고 이제 나다 다 약국 그게 첨전 사 요놓지 아, 다 첨득 그런 신 그 외도노 아, 도모들이 다 뒤라카니다 그게 다 돈양 침부로 다 마마마 소원 이제 나 다 그게 조질 담비 아 다금 거의 아 월정장 그게 거의 아 다금도 도군데 다 림들 하청 친구 단디 림들 안도 도군데 아 꿈아라 다영 그게 다 돈양 친구거니 아 도모르데
1: 제
0: 아 단 잠는 건 예탄이잖아 영어 그 다 다시니 공이 샷바나진데 아 다 점중 더 다음 소지나 나포자 그 아 다 점중시 망답바 그게 자점 아 응아니와시
1: 제아
0: 우선 담는 거네. 응 담보 토 토마르 다그 지금 거의 그 속고 그게다 점종 위다리 아 미안하다게다리 돈드기 다리 자튼 빼모다 아 너도 건다 이제 나다 아무도 못. 아 단디 게터니 chazim san tam nari nada nga tsu chung ku yakub ku kori song chub xie shu ku kor ku lam lagi nanda, xie tibi nanda nyam yung nanda nda ta zam lang ganga chik tan dang ni ta xie tibi waka nda ta shaga zi dali ta chung ku ku kargi waka mui hui ta zam lang tan dang ni di tang ni ta chung ku yakub ku ta kori song chub xie shu ku kargi xie tibi qir zhi na chukku tad gu tada kirgi nzablanga kirgi ta tab toba di kirgi ta donyang qimbo waka ta nga su yakub ingi na ta waka ngan kir popa gata yakub qimbo ino tad gu di kirgi ngan chi tad gu tayo tayo waka ta sunga ta ganda shu ingi na ta nga su jengum kirgi song chukka chumzhung ndo ga ta sartum tang kirgi chatil ino waka donyang ta donyang maa waka ta di nanga kirgi ta gachinga nangtum ta shukunda mong chachiga ndo waka
2: あ、ともさん。あれれれ。あ、てなガンのかしゅねんじゃな。だ、チャムジョンでがチャチソウンじゃんとかなよねな。ティカコネンカブダズギな。おや。うん、たんでチャチソウンじゃな。しねんじゃな。だ、だうちょ、ランションカンゴリククリソンチュンクショコタグでたんじゃな。だ、あ、たわ。サライン。ティクリチャチオク。あ、だなとぐランションカンゴランタン。あ、だとこんでくるけた。ウォンブルトコネ。
0: ああ、なしれんじゃなたがそうがもんでんじゃな。たらんしゅんかんとはくんでじゅんごの。あ、したわともれた。たんくんじゃなたもとんくげ。らんしゅんかん。んでにがたくげ。しんたんにゃんねんじゅ。てごにたんけじんじゅごのてたわたのんで。くげそうぞもてじんてんが。たちゃんじゅんでたんけれもたがんでんそんなんでくげ。たわ。たがんでどんでた。さらりた。またらんしゅんかん。わるか。あ、ちゃちゅんぐんじゃわ。あ、らんしゅんかんともぐわるか。
2: 아 다 탄용 폐지 그 다근디 쇼크 너도건데 그 렌슨 다 로스 그게 렌슨 그 나자게다디 고르기자원어 디다 다이조 그게 박조 다근데 도건데 고치 바 넉츠나 송치 다 지르지 나 다근데 도건데 그게 끌마통아 너장고 그게 돈영도 도건데 다 그게 쇼크식도 들어오네 다이조 다그디 라카네요 그게 다 린스는 뒤스탄 다그디 소지나요 잠바가 처음 소지나 다근도 도군데 영 그게 너무 많이 봐 안도 도군데 영 그게 다 차치 너네 이제는 다 말을 아 차창이 르츠 너 너네 상자 사정 처음 치어 사통 다그주 시통 안도 다음 주다 용락해 봐 되게 그게 성취가 있거든 다 되게 당나다 그죠 말을 끝나도 온다 그렇게 차창와 또 모르지 다트 다그 천종도 그렇게 사트 사트 마치 공안이나다 단디는 거든 이제나 르인이나 르 그렇게 성취시수 체인이나 체그시고 단 나근이나 나 그렇게 천문이나다 그래 그래 아다 당급인이나다 다그 천종도 그렇게 사트 가이다나 뉴욕 나도 온다 저시도 디다다네 다 말을 차창와 그거니다 아, 답지 중심이다 봐. 좀더 먹을 거세요. 너 좀 든 거 다른데 이제는 그렇게 다 차치. 다 선바 머리. 다 차치 좋아. 문제는 더도 다가 점종도 이제나 다. 아, 다시 그 나도 랑이 야급 그 아, 러린다 냠냠. 안 더도 건데 그렇게 다. 감망자다 뭐. 안 더도 건데 했대노. 아, 다 나도 야급 그렇게 냠냠도 것도 다 점력 그 어결다. 아, 다 나도 내율 중국 야급 그렇게 내육 그 내서 아, 더도 것도 저 책이다 당이 아 다초 량초 송추시엔 킹그 원글람드 다초 당 그분이나 다와 그 체나 처 송추시엔 킹그 그게 말나 그 고음주의 아 초에 남 초 그게 송추시엔 킹 그게 니위 론다 타카랑아 켄쿤 코리 송추 시에코노 그 시에톱 아 냠뇽 아 다타 그게 슈고도미다 당이다 아 첨가랑 진 그게 다타킬이 당이다 뭐지
1: 다
2: 오리 다 나섬 손은 손이나 마전 작성 상승 그렇게 다 중일 다 나서 중화 그렇게 천줄지 다 그렇게 네트워크 엔진 하다 와 같이 다 고리끈 했네 아 다 그렇게 와 네트워크 도 뭐 그 남은 하나잖아 참고 와 그다 뭐스 또 또노 그다 다 나서 담지기 시그
1: 지
2: 단디 라칸에 지금이 요 자첨 다 근데 그렇게 잡게 놓다 그때 시그 와 그다 돈형 제보니 또 뭐스 当我说这就是这习近平共产党人了那我从村里那年的都是把那个因为弄的这个都是把他忙不平庸的当我从村里那个他健康总就可以说的他去当个那么样可以啊那的开完的么可以都能够啊另外要感情的话他们人把多年对英雄当我从中华的成就健康那都说的可以送去 啊，担保住，啊，他对那他，他个送去，写他不送那他，啊，他就是这个，他个送村门那个给，啊，他住的没弄个，他，啊，另外来不及，啊，那都管他个给，啊，他蹲上松松的，啊，都没事，啊，他空个这个，他健康不大，啊，村里那么说那他个给，健康不大个给，他人疼气气气，啊，干吃气气气，啊，但你要钱不要弄，啊，他都没事的，他个养了养个可给，光弄死。
1: 是，
2: 那你从你这个工商，俺从村里那有的他作用，单独给我个金琼写给我，什么的道理？那都给道理可给单起的有个，但这个金琼写给我什么可能的呢？啊，他解决当时个别呢，关键，俺这都管的可给压解决，啊，得金琼一个，啊，他健康双手不等，江东平地得金琼一个，啊，没个么谈得上。
1: 嗯，
2: 他们是人，金琼是一个的，金琼是一个什么？嗯，跟那个可个，另外多的啊，对呢，但俺从村里那村里呢，当地那里空城个说，另外多弄一呢，健康松就不等了，长多，别的人穷下就打个多多的啊，打没事多弄个，对呢，但，这，健康可以松就不谈了，你呢，但健康可以松就跟干吃多多的，哪里单独的多啊，这是，啊，城中的。
1: 那么大人把可可当时的空着开了一等下了一等是，嗯，我这么三子这个监控管理松就跟干吃啊，卡死的人呢啊，他等你他趁拉他的带多的打起来些头，啊，弄这个干吃单的些少，啊，监控查收个拉那个他了他啊，训练的当多跟个监控的啊，松就啥子内容了可得些，嗯，等你监控管理松就个忙多啊，他的我的监控不懂啊。
2: 啊，当俺做个可给，当时啊，我空当啊，多拉人么啊，送我们部这个亚克吉朗啊，就平淡的，人家那俺从村里个啊，亚克吉朗就平，啊，谢就大个我们人边都是把马斯达，大大一些老人那他因就平，谢人把个啊，他那是全部他的啊，那当时人家那俺做个啊，可给送就个啊，第一天呢，他这不人把个可给他下不下钱包的那。 今年那么个大事呢，送酒啊，送给他了，他沉重的得劲儿，过年的当俺在中华的沉重，大个的健康的都管得可以，他连着个酒，啊，连着个都管得可以，但是我就，啊，第一次那样，啊，他喝酒过个下话，大个的都得喝酒过个，大个送村那个啤酒，大罐子那说话，忙说那说话，那说刚去大个大个啤酒给他那，啊，养的可以。
1: 那儿给他们送个大概沉重的，可给三十几斤的地当里下呢。谁那大个江东培吉个罗龙啊，他都管得可给他，他真他都得当我个去啊。沉重个那里的监控可以送就个可给他送下啊。当可以个满天可给他长腿啊，他都管得三百多单哦啊。当培吉东土个可给卡皮虎啊，都讲过啊。第二几个大那时候村里个啊，那个男子个自称。
2: 当个地他烂一点了，当，而江都可给长穷个，啊，那都往那可给烂都弄个是，啊，你呢，啊，健康个人疼，啊，热度，啊，那都往那可给打健康个可给卡死，啊，健康个囤这个人疼，啊，那都往那可给安全人就用，啊，蓝色提升的东西，啊，打蓝都给人家，那打卡通的灯，地上可给打，啊，你话都弄个是。 啊，什么那个时候，咱们他的，毕竟都一个给别激动啊。
3: Tormun mesun ji chela chimta shiba yoce alogso ko khangko ko songdam jogi ba masal shipar alogso ko ji ko na se chi khu man ba sawur hi san ji gi pi tankal shiba yan
4: arni nan tuin ji tam ya kan jun se chang din ne ki ko la se sam ni
5: kan jun se ra sam
4: Zedeng
5: Shir Jongsi, Lulu Chichi, Xer Sinda Pangvi, Nasu Shtanji Ponya, Yemil Shkechik Rang Tevyong. Dasta Chetzi, Nyan Shinang Shimbandan, Gangjong Xer Sinda Sinyan.
6: Xi Jinping, Jetzel Shtong Kurulangwa.
3: Yankanamba, Tangdi, Xi Jinping, Ga Jessel, Jungle Gurlong, Wi, Tambi, Nung, Budong, Bi, Kung, Adjig Bati, Eur Gamsa, Chimmy, Wur, Zashi, Tang, Yamli, Jessel, Sam Shik, Jungi, Shibati, Jishel.
4: Eur Gamsa, Chimmy, Wur, Zashi, Tang, Yamli, Gersel, Sam Shik, Jungi, Nishtung, Juze, Li, Dazwi, Tsik, Jinin. Jungo, Tang, Yuru, and Yi, Lay, Wur, Chacha, Kichol, Yujang, Sama, Tishik, Tang, Wartung, Chicken, and Tso Shang, Nibi, Tsui, Talan, Jua, Chimboyo. Mengara Jung Yorub Nika Gungpik Nangir Dikab Lalib Yobadang Nikar Ngana Manchi Bi Gorkab Deng Jandar Chayu. Dagan Ngi Ngatsi Yorub Ji Jopo Tso Deng Lant Eyur Gamsa Chemi Deng De Zashi Deng Nyamli Ga Sersim Shik Jinji Gorlan Wain. Ngatsi Tamung Tukum Batsun Shide Shibdi Deng Parnun Yirji Hihwal Ji Bi Sersim Shik Jinji. Gola Shur Khichin Ngali Chewi Jung Yor Tabji Ngi Ji Rodin Rewan Zgi. Nazi Shibdi Tan Lung Sersum Jenny, Jungir Doku Chambuni, Chita Peggy, Jungu Dung Yoru Nantunga, Yachun Jin, Zamlunga, Jacha Chixon Yobadang, Mumburji, Zamlunga, Jacha Chixonla. Nyamri jatsukje denzhig linzin ngay nangda jinkar linzin jakibje dantub xim ngayo bari. Shadi li magantik magi ba dang shugmang li shugshik jang magi ba langmul li

0: 흥티 용위에 담스러왕가
1: 냥크남바 당디 담스러왕가시비 잠비능시치부수지 시진핑기 중화문문정튼야거원이니 로돈든 코르버르 댐들시비 내는 송디땅능위 송실가친라 전능적부송시바 대직실
2: 자주수제 시진핑

소소소 샤지마디 보라소 모이 카와 카푸소 노치 강가테세 소 상케니치 당라소 반자메 케세르 자포 소나이기 파트르 섬치 소 양터 담비 메티 소 셰터 탈라 산소소 소소소 콜라소 탈라소 밀라소 밀라소 콜라 파트르 시 따라 방서소 사카소나 트라시 요카디나 동도 찌사치 산도르 바쇼

야 녀니비 쪼꼬총총초 쪼님 담비 실은년몬디 여바당영 등주위 텅디나 총시비 가츠그 찬총동우 조기 징저그나 식당나라 알랑그게스라 가시오노 그 쪼꼬총총마그 십단년가 요라 아리 다나 년나 잠즈그마 초코 아랑가 실은년몬데 아랑가 로카등 참나 님비쇼르데 예고즈급 정주다다 시 개친지 나치 디 스득등이나 톱중이 쪼 톰니리 쪼 하랑닐거 가슈크테 진성주 다닥시 개침보라라 다나 텅디 쪼기 징저그나가 긍진 산저브라 파워 천리니기 냠게랑노고 시라 렁치 아말음 세고노 시라 녜몬디 아시냠 다치니엔 유엘

བྱས རྗེས སུ མཇལ ཡོང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따뜻해지 그 산지 능진 반등이나 나 총시비가 체크 산총이와 티바가 실리. 리타나치 디진트 아나스타마니주 시중아니주 리중아스타주 리타나가치 리중라 시중아스가스타 고너 나스타마스가 니엔고너 이나마나 나스타마스가 실리키고너 두고 총총 참마그 니쇼간당 제바뇽 아리 지금이 이제 조금 총총 청마 나스터마라 시중어리 중화 스타주 가가 염천 다 조금 총총 망아진거리 로닌라 스타주 가와 능진더 그게 나스터마라 시중더 청만지나영 이토크 영나 르무글람거 이기라 르무니 송지르시오노거 그리 로닌 따우즈그라 아리 니초나가 총음 차르위 스탐질 예긍 초끼 스탐지 그쇼르 망아즈 요노첸거 조금 총총 청마 스타주 가가 디 한치닝기나 영가 나스트므라 당기나 시중어 리중데 실키소나 시니 조금 총총상마그 땀 마시긴 좋은 텅데 영나 그게 가샤시 조근지나 니완데 기업성이 텀니 디 한치닝기나 영가치 땀지크

0: 낙뜸 시에 참석 과정치.
1: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하게 지르.
2: 새로운 담오시 얼굴은 마루에 놈을까 얼굴을 채속 년다 있느리.
3: 얼굴을 차치 아니서도 얼굴은 차치 조버섬.
1: 야 단속지 주소너리 어쩌마 레마 유엔주리.
2: 새로운 담오시 너나 니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니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3: 점질라 드글름 서송실 우덴적 희샤 심서송

총초 디츠가 근거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청영 동첨의 민주그랜타 텅디 종주과 등 논전바 보호자기미 종중간 크라와르게자 히노르 초이 다스클와 시글로 제치브타르크와 응적체랑 소놈렌치 마솔림청의 지마그 촌이 양치트기 조일 타나니쿠크데 모시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실마슬 찌우시난 다다추 블로이린디 바시기 난슬 동이스 냥큰 가타츠크 타그럽 샹큰라 크르친 테브게 요너리 외총 추 삼바 남뜩 뮤직 카브다 냥군우 버캅데다 르게믹 똑바뜩 하라 돌슨 비징 추 초위 츠크 잡록서 비비 디그젠데 티탑너리 아나튼 똑샤슬 능스크 고니 통탑너리 돌나 초지 티 마명위 참튼 몽우즈그라 고탑너리 통 마트 비그나트 멍아즈가라 통탑너리 샤와 강망즈가 니스 녹서바즈르니 누 테츠미 디칭가다 추 알하마가 디춘더가 잡드그란 찬글 요누고 슈그디 구촌너리 구탑너리 장종단 비 님큰즈감 촌누시야나 그젠거가 차들은 타파 메나양 차터 골든 좀버 맙실 ranga samtsik ardugshuk tsingundaglang matag urgorching shepana blashtagzgiyen tongi sa ranga samtsik dugdir jirbi samshug de shibdin yani sonada ringali lgbi lojing pilongnish qerna ganghil jangkhinzgam chonushana lamgang gorchin tang charkib anamrig yotsin de gorchin girtang ato bali yetsimni ngi tokpo ya kacha chizug she gogara la suqag argemik tondag tehtanga ayang masapa khotgainish khoy de tang dem chongsh ཁྱི ད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རང ཁང ར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0: 자체가 낫지. 아, 담보다 탐탐나? 아, 다 이만히 크게 말랑 하시고 담보스. 아, 담도 헐나? 아, 다 공리 이제 군 우쭈후이 있는 그 카와 공스 답시. 아, 다 카와 공스 크게 통고 마사선이는 곰을 틀자. 대인터나 카와 공스가 이만히 아, 다 그 공스가 다누고 용구도 군데 고구티 카스. 아, 다 그 마귀 공항은 그때 속만 넣어놓은 너도 속고. 다 그 저 속만 넣은데 그 로리 좀 더 속 용이 되던 아, 다 개티 그진다. 다 낮에 탐탐나? 아다 지만이 아다 메타트 그거 저 소망은 어디 마소나 주네 그것도 무슨 다더니 그랬는데 아다 저런 너무 멍무지 진우 거지니 다소 아다 강득나 죽거나 진득나 죽거는 그 아다 그 공수는 아비그누 그 마스타라 공수는 아비그누 그 마스킹 그 반대 망뇽라 티가 더 책더라 아다 공수 연구도 어디 기나 죽네 또 무슨 다든 만나대던 다 공스가 자층 그 어떤 급시 요노 그 아저름 다 공니세 바그 아저름 더 마저대던 다가 태그드 다 공스가 용고도 그때 비더나 더 근데 다 팀진이야 그때 맞춘 그 게티 지마즈니 다 공스도 그때 다 쫄아트 힘단다 야나 공스가 전라 건모도 그때 첼대던 디 따트 그터 마트기 야나 다 공스가 뭐 젠가 그 건모 첼대던 디 따트 그터 마트나 데카스 아다 참게는 그 기누가 아다 거름도 군데 가시라 공스 나랑 죽네 같은 것 같이 아 단데 군이 그 공스 그 자튼 그 진히 아다 망부지 그 셰타 셰판들라 그 제도 무시나 아 단데 뭐네 나 같이 죽 아 다 쳤던 그 공스 그 등한 받은 아주 그 연아 공스 그 진득이 나죠 그 연아 공스 그 강득 비비 찬이 아 토머 다른 그 키랑 요노 그 공스 그 통고 맞단데 군데 아 디토트 공스 난 죽고 아다 도모시 아니야모 존지나 다 공스의 연구도 그때 고쿠티 값스 다 니퍼트 아 공스의 같은데 돈 탱구 근데 선바모 인도지나 아다 게티 아다 그 공스의 준대가 나죽고 연아 공스는 캥고 아 선바모 인도지나 아다 공스는 캔바이나 죽고 연아 간다 크기 아다 게티 공스의 능트 다 지가 간전 바서 진전 마 연아 진여 와서 좀 덤부 그 간도 그때 크요나 아 땡 간간 카도 그때 칼럭부즈 알겠고 어, 딱 공리 시에 고는 거 다 너무 그 막 그 자침 같은 게 시오는 거 인감도 그때 싸우지 그 저스토나 다 지마즈네 게티 아른 거 듣는 거 공순도도 근데 다 쫄아 들린다. 양나 아젠스가 다 또 망보즈 체피 가스 다 공순 등 캠바 크게 나 죽거나 공스가 강다 크게 아 단자메니 그 너무 싫어. 단 데도 근데 다 공거 조회 있는 거 단데 카 공스 안 데도 근데 또 게리스 그 이슈를 디디시나 아 다 쳤던 거 그러잖다. 자히라 던데 크니가 아다 공스가 자툼 같은 캐릭터라 카완겐트 타요 공스도 보디 드고크 그다음에 테크 디트르트 다른 거 킬은 오는 거 통구 그 맞다 그트 자한도 근데 아니스 그 카와 공스나 비슷한 거 이제는 메테크 카와 공스가 다 로리리가 아다 용구도 그때 고쿠티 값이야 아다 그래서 근데 동화만 못 좀 자크 공스 자툼 그 일단 그 신호 그 자체 나죠 그때 여름 정말 제통 띠노 좀 챙겨 아다 카 공스 크게 아다 머젠라 고모트 안아자 그 돈도고데 치오네 마체크 아다 카 공스 라닐라 고르모 히치가 메롱 드카스 아다 이제 공스는 캠바나 죽거나 강득 자히 등 돈도 크니가 아다 공스 카 공스 크게 돈도고데 간큼 무고 한 데비냐 아다 간트 타요즈
1: 제겐 티지치 제디나 슈니에 주 탕디 린츠 그 찬바니바 자츠모 론츠 그 찬바나가 시규일
2: 참혼 장부 응악가고 흐르리 참이 흑세제 님저 탕머르단
3: 야 참모론제
1: 레겐르디나 공스가 통구 마르자 야키키세나 주처 자본진세 고논데 공스나 아직노 의진이 시라랑나 촌이나 마촌이나 디코네앙겐나 카마카다 통통진나
0: 레렌 고존바 다체 땅그 공스가 진데가 나죽거나 공스 진캠 바나죽거나 공스가 간다 크게 아다 공스가 마스터도 그때 비그노 그지니 아 강돈도도 그시라랑나 마죽 게티 램구나 땅 이퍼트 단데 공스 자튼 그 땅케시 요노가 약간 롤릭도 그때 되고 되거나 다른 그 마크가 지고는 좀 이제나 동진에 잡자 야나 아다 그스나 공스도 그때 그 매프라 동진에 잡자 야나 공스가 통고 마스터도 그때 진영아 동진에 잡자 там дамбуга чатм го гөрмдөг төвжнэ тазул атаарын гэн авжиг өнөг мацаанд хүнд шаарлан наачхны катамс хэр
1: жэгэн лат хэжичэ редина ди цэ чэнгэ тэнди чэмчүн дэн жэлэм нэнцэн донцэмдэн инчо 列村的松竹巴等东镇巴等镇村木人，松竹人克罗拉家扎西等扎西东竹人，大克罗瓦皮罗人，吉吉大克罗瓦阿刚扎菜人等，松竹人亲人，汤姆吉米连村能阿做杨金杰，尼克斯蒂姆。
4: 他们就为民生的电这个电站根，村民民生接起了煤茶灯、茶筒切痕，这是么是个厕所的布，冷空灯叫龙骨和开工站灯这个么容易站根西白人。他们这边把的人呢，地震不炸人，地震不炸的人呢，更重着三合同人。
5: 咱上次比年困着不难吧，去难吧，是个坑子啊！大大姐姐跟年龄等着进班，等我从村民讲着年轻坑，我这个老农村个工种，下龙个两村人，第二个工种下龙个两村，那你接着难多，真当说我们这个些了，俺搞上南边了人，这着不难吧？第二个两村的那个伢子，村民相信年头比老农个个人，说恁们大点的，给恁买单些的，等于，可给，而且恐可以送去个，城中的，中镇子个一个，那么个两村子个一个，扎这个一个，等那兄弟个些，给恁们给了。
6: 喂，
5: 我跟个什么？哦，什么？那恁爸的么？什么的么？人，别人跟个下巴个这生个穿的，我讲的当然行了，特级起行的人。
6: 哎呀，
5: 嗯，对那，但别人个两身的穿，跟那你个结婚可以个沉重的这个重着的那子，多么个两身个就是个这些的，等于大干了个什么担心了么？
6: 对对。
5: 嗯，对那，给个个他们人家那，但中华慢慢今天家可不个结婚可以个沉重的，我这的，原来的家不个地主的，老头个地主。
6: 沉重的个两次呢，这个等着蹲成个直次，但能蹲个些苦了是花长嘛，我这自个儿的自己呢。啊，这个，中华农村家可个健康管理是么？就个沉重，啊，所以可能等于呢，大人的家可个，沉重的那里，名大么个大个家庭，啊，大个你话么的，沉重等于呢，等个搞不热好话个，啊，沉重在草丛上吧，草木个当里，大个，大健康管理是么？就个沉重。 这个呢，咱们这个过个日子嘞，咱们从头来到那个那些绿化段子，大连个过个日子。
5: 是。
6: 啊，咱从头来讲呢，你从你这个路个到东北，啊，最主要俺的脚比较难，从你东北来。
5: 是。
6: 啊，等于当咱从大根子这个到沙洲，从这个，那边的人家，他爬起路呢，那么这个就弄这个呢，他。 你是冬年这个路个，到什么个才几年个年个哒？搞不久些话个，因为我们听们说起，冬些话个，初冬的，他真是不行的，他吃不了一档子。他那个搞不久些话个，因为我们听们说起，人家那你冬年这个路个，他什么啊？才几年个年个？啊，从你怎么说？
5: 是。
6: 啊，对啊，他爬起来还是他路，他你啊，他。 하름다다로니가다그디스코다무지지다 等你到江都等，他永久跟别急，等你到家城干车等到的十块，到李村去摸，我的手里。
5: 是。
6: 啊，当地那个人呢，大概多层个单部分人呢，他，其中你比较就是些个牛个，俺是跟人家呢，健康管理送去个家城，等你吃进不足我们个家城，但可以个合并。 对，下面就会过那个家庭，农村全部个不走，都过去些些过个家庭，而且从过一个送去些些过个家庭，但是还得，不走过那点，我那个些些过个家庭，所以就是嘛，他就是嘛个家庭，这他嘛，多么个他娘几个小个的给他的，这不呢，他多么个给他成长的呀。
5: 是的，是。等于呢，他监控可以个沉重，那么这个，差不多些，但他那老多的旧个，搞不懂的，他那，但你从这个给把了，可这个多年数，搞哪个什么干了？
6: 哦的，他监控可以个的沉重。
4: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이나다 자툼전 다이 말학전 흑지기전 디슈스 니로아가다 그렇게 다 디르크 사라즈가 됐던 어떤 선택고 다 점종도 그렇게 사직 그렇게 개화가 떠니잖아 정직 그 현금 고리 점종 자족시와는 다 디르크 배지 당탄상 러딩거 게임코 카공화 다 대한 지그 망초 그렇게 대피스든 간송셰바 디슈가 다 그게 다 개화 최고 그다 단데 그렇게 습도잖아 지금 이제나 단 안치는 이제나 다 근데 점종도 사좀 등 그게 사직 마치공화 당 거리 송집 그쇼고 다근디 참 나 미 국내에 가서 자투면 지나다 다우초 회린 지나 잠송 거리 그 송집면 지나 사지 버츠고 원국 세수고 자투면 지나 저거 자투 망아비고
1: 지
0: 단디 냠 찍도 자투도 장고 쇼디다 당 참종이다리 사드기다 당 잡리다나 당 안식 그 그게 참르 카토르도 요바 아 쇼크 찍었다 그러기다 당해 단데 그렇게 제중 그 말학 뜨도고다 쳐득 아 디디와 뜨도고 원천은 이제 나다 나수자 그봐 깽금 거리 그쇼고 다 송주시 쇼고 그렇게 참 참술은 이제 나다 삼지탕바 가르고 다 선전 그쇼고 어디술 어디야 가르고 어디 동무스 너상고 이제 나다 그게 캡자 체그라 이나영 아 숙직도 숙득이지고 뒤 그렇게 자도 맥 너네 당호 다 지금 반성 거 와라 첨득 반성 거 와라 형 다 응가다요니 망뜬 거 다 불고 나간 응가다요니 아 다 반성 거 와라 그렇게 제일 주로 이 맡아도 아 내 손도 못 해고 아 다 다슨 첨종이 다리 숙직도 득이다 당에 득이 당 그렇게 지르나 잠르기 다 그런 것도 다 그렇게 다 찾은 등지로 아 숙디노 대상 뜨거
1: 是
0: ，第一，拉卡达是不是？那他就说，大学时的回那他就说，热舞，那就说，吃个龙，那就说，拿吃的，那就说，啊，等你当初吃，啊，打杂等，啊，协同吃啥，啊，等到他们这里去了，当过一个，那个那什么，他这个，啊，到他们这里，当娘，这个这个，啊，当送酒席过呢，兄弟当，啊，你这个，兄弟让这个这个，成都。 농업을 그렇게 다 고출이 당하는 것이 안 되던 것도 기억하시겠지? 동무들이 당그 소신 조직반 소모가 천천히다 지금 그 중국 그 정도가 다 남들 다 라린 그 냠용 다 청마 그게 자춤 그 낭도 고리 아 다 뒤 뜨거 아 다 또 카프쇼 영국 파가 통해다 아 냉큼 시에다 봐 아 뜨거 되다 그게 가득이 오고 너 인제나 다 점종도 사주게 먹을 그게 열기와 아 니와 모르 아 바가 라카네 인제나 다나투 그 자크 그저 용그 그게 배지 다 사퍼터 그저 장독 장가 배지 다 디스가 다 그게 다 야줄이 뚝 다 파탄이나 다 로직 그 다음 거리 다 근데 또 저장독 장가 느끼는 아 조금 배지나 저거 더니 다 탄스고가 아 다 아니 탄지 아 다 근데 이제 나다 그저 다 당하고 그 남은 용네 다 요소 다 당금이나 다 남시 조인지라는 요거 다 너무 그 살아 숨어 다 탐진이야 다 요소 아 거리 그 송주 다 근데 시그 다 그 냐게 티다 거리 송주 시고노 아 다 그 티 그게 돈 사터리 아 티 점성가 아 다 탄 용결 그 다 근데 이제 나라 다 아 로망 안 안 이제 나 다 요소 남은 거 다 자꾸 그 다 근데 그게 다 뒤에 속은 이제 나 저거 탐문 그 다 그 너무 그게
1: 这个是地方的，那他当那个东的，这个，什么东的，那个存在的，那个东的，这个他，他的根本的，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다 약속 작랑 같은 세조 다 아무 인벤 또 저바 마스다 다다 같이 나다 인디스 시즌 바가 다 내지 체 못 갔다리 아 근데 다음 주는 다 가서 콜리스 못 줍고 딩 예트네 다 드브진 바가 그렇게 다 잡적 체 못 나 지르니 남은 거 가지고 송춤 아 속고 탈라다 첨중 건 덕줄 고누이다 당 앞에 중화의 첨줄 다근데 깨끔도 도고도 그게 다 대인적이죠 대인적도 도고도 그게 단순이죠 대인이 있으면 다 흐정고 그샤와 다근데 도고도 흐정고 다 가서 손손 그 폐지 다 관주를 나주고 아마 소에 나주고 나 쇼강지 다 그게 다근 폐지 그게 있으면 양대 그게 알겜슨 흐모가 다 그 접종도 그렇게 살필 지는데 니 당이잖아 지금에 다 그 장동 폐지 그 졸음 아 뜨거운데 그렇게 단 타진 사든다 땅 오고 아 점종 건 아니다 개흠 거리 좀 쭉 그 그렇게 다 숨샤 아 땅 거리 그 마음티 그렇게 다 참트 뜨거운데 사버를 땅 오고 아 땅 페이지 좀 뜨거 그렇게 갑시오 아 너장고 뒤안치가다 나서 소는 그 내일 그 남지가 리프트 아 다른 디지털 라인이나다 어장도 그렇게 참중 거 아, 근데 그게 남든 뭐 그렇지. 아, 니네 아, 젠금 거는 통 나 열도. 아무도 근데 그게다. 다 젠금 거 그게 가습. 아, 젠금 거 돈데 거는 통. 아, 너도 근데 그게 원질이 줘요. 아, 람스 티상도 당시. 아, 다 람도 인지나. 나 다 가통도 당. 디슈고 그게다. 아, 니와도 뭐 그렇지. 아, 선내다 그 수 다 만들다. 비슷한 토이 그게 베지도 마. 아, 누구한테가 근들 동거지. 아, 다 전용다 근데 그게 사춘시 왔다네. 아나 속은 니콩다 근데 누구한테 그게 다 정마. 아, 다 지금 회의인이나 아, 관주를 이해 좀 불러간 게 지금 그 이거다. 아, 다 그래서 내비가 담비 그래서 상록 사크. 아, 너무 다 그게 이해를 아, 돈주망사. 아, 네 시골에도 시골품 내리다 땅에 아, 돈길 아, 돈리. 아, 너도 근데 그게 베이지 땅에 아, 다 망속과 너네 저거 사르니가 아, 다 용법 아, 너도 근데 아, 다 진소동아 아, 환주름 베이지 아, 엄만금 초아 아, 초치다 너도 근데 그게 낙질 아, 다 베이지 공통조아 아, 너 탐질하다 아, 다 김신 첨부 그것이 아, 또 이제나 다 랑리 상칭 내부 와지기 다리잖아 아, 다
1: Tormund Mesungi Tella Timta Shiba Yotse, a Logosoko Kango Song Lemonjo Giba Masel, Shiper Logosong Jiguna, Sechi Humanba, Savor Hisanji Gibi, Jankel Shibayan.
2: Tana Beijing Jitisu Jung Hayan.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총동부의 사른길 렌츠비 치 증인 단돈 파렌스 등 자르메니 골라셔비 환주르케 초파 갈친신 빙이니 군질 냠디 땅 아랑미 뉴총 진총시디 장릉 총동제 저소라 저송시터 브 아리와셔비 오발리 여름 남제치 송치바랑리제 럭차조지 걸송시 머롱라 환주르 뉴총가 나돈디 잡슬젠 땅 용초 렌직젠데 데비 증 저든지 머롱아 땅 노르츠케 셰토라데니 노르츠케 람비 토쇼 머숑 Sarangopiya Nyanjur Tang Bebi Nitsi Tarna Dajabi Tsiya Nganyin Farinza Tang Jarmin Chi Yorub Namjila Yon Hankang La Ngishi Mambi Yikcha Chaldi Yorub Namjai Chi Nyu Tsung Ngok Song Shatu Shuhi Chira Tonggi Pamasal Songshchiba Rangli Chia Lagcha Sarwa Mangpu Donpil Shegi Bi Langsha Tongba Shel Tonggu Shukchi Ndi Tala Shiju Lu Chishik Bayo Tam Jansu Bip Shegir Tonggu Shukchi Ndiyo Nitsi La Do Nung Shiyo Sir Tonggu Shukchi Tongta Warsim De Pantsin La Tengba Na Nyanka Mamba Dang Kepan nyamdiw sheba nyan jishkin man la, gwenjil nyamli na peji jya yangdagbi lanwa yambar nginzim shijin yuol. Songshchiba rangli chiyan jansu nipa torndagshtong matabadang. Jakubar kya khwanjurun jelwa torna jenla no bali arangla mapan.

소다 아랍지 천동 경기 치업되는 게 도릉 서적 바다나 소다 아랍지 조칠시 비야 약망비 냠질라 마흥 근전서바 토르지 말리지 이 단도나 약망비 냠질라 마흥기 예문의 후시 적치치 소다 아랍지 돈업질치 헤미스무 시트 종치르 숙서방비 델름 프른들의 지극버마슬 자투르당 요세르 말리지 입시기르 후시 적치치 존즘시 비 예문제 제사 사나당 데문의 사다 상첸당 아무런 상첸진은 퍼런데 젠지르크는 종사르셸 냠젤 마홍기 엔가르브진은 거초시디 퍼런데 젠지르크는 세버마슬 딘고콩니 잠을 때 동진 오세르

0: 사나이베비니츠다나예문의호시적치치마흐톤증처바예헤야살리야이치증니나제촌자비년주르땅사적베니셰기르호시적치치년드라예문의토지치라후지상친데샤티예잡주셰비적치머니던주머니스잡골통제특카히시니바로비문니브자르그즘라흐미당냠쿠남바
1: 자시 미토코자비 와능게티츠
2: 렌든 쇼메텐 체르비 예르신 지포냐
1: 알르클 상능게 제르비 강중근저크
2: 아르가르틸르 몬텐 체롤비 아르르스르 제르당차 와능 춘지포니 타동리찬
1: 와능 춘지포니 타동리찬

0: 야 저거 데모
1: 저거 다시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1: 그 동고 차그르제 얼어그르제
0: 엘로아 톱 친자글랑 위 월 카위 팀들 도모리스 군우 그망다스긴고
1: 뭐야야 톱 친자가 얼어서 좀 공공바 영화 카드 카드 럭치겠니
0: 야 거든지
1: 아니 담은 다 개진 남바야 죽겠네 양카 영화 죽겠니
0: 어디
1: 어 리스 좀 나 때문에 나 고금 컨친 오문에서 좀 터져 막다
0: 스무이크
1: 아네
0: 야 너무 컨친 야 고타고 가지 밀레스나 고드기라
1: 야야야 과탱케
0: 야 데모
1: 야 데모 카파살라 효도
0: 야 저거 데모
2: 야 데모
0: 인 저
2: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오케이 땡키 니 잡죠 아직 좀 이제 레어
2: 듣고
0: 있는가 봐 어 레온 디 랭크는 라마 디기
2: 다잉
0: 그러고 오야 오야 디기 다잉 그 카퍼 살아
2: 죽던

Yeah,

0: 원당을 지고 쟁거가 잠맞다 만당을 지고 쟁거가 니 말을 쓰라 나라 조이치요
1: 야 노래 딱 담성스고 기야 고름데 크네 흐사단 조르타 아준 종통 종가 산득 지르중가 샤와 점제 응어서 랑동 누가 아자용가 산득 지르중가 머회 종카라 담당스
2: 오래
1: 디마츠 다롱 아주 젠컴 식수가 탈라라 나르메케 점디 토보노가 탕동어 소득가 함 망아즈게 자지 손음 젤이 셔송이 당님츠 녹화 망츠가 용보라 파르노 망압송고
2: 오 샤그샤그 탑샤라마우 츠마리 우친 바빠시노 돈냥즈 고트가나리 다다 통아 정덕거리와 유엣덕나리 다이 우친 녹화 덕미 신저가 람즈그라 그녜덕나리 아
1: 원래 터지니
2: 박샤나 마우 송지야 할라라라 쳇길띠라 아잔이라 참기 죽과서마 쉐라톤 등은 오래까 아 쉐라톤 등다 사탕은 죽과면은 사탕은 누구는 말이 죽과 사탕은 면하다 처음이지 월등는 자물이야
3: 노라 제스티라 다주 삼톤 접소머리
2: 원래 원래
3: 뭐 장장가 사탕라 아르가사는 거 좋아 다른 딜라톤비 나준들 같이 띠라 다치 샘카 데모니 리처가 수도나 추파노라
2: 어딘가 된가 단나 삼톤 듭소마
3: 오래
2: 뭐니 센데 요바 찌라 메지 아요 혹시 나 단나 찬나스 다르기 송드야 다르기 송드 에
1: 노래 초차서 많이다 지금 어디 있는 말아 뭐니 추초라 치만 좀 마시리
3: 아,
2: 쪼메크, 쪼메크. 나한테 쳐는 말일. 어, 네 다른 타입이 같은 그 내종 알다야 그게고. 나 자통이 날선느리자. 네 자통아 다선 건도 뭐 흡습다지 마뇽야. 라라라 야게야. 뭐마 지야까.
4: 말로 접지랑라. 총일이 토츠르마 13선비 가만저 자슴진 중콩스 소위 오리 공천 등용반대니지 아랑가 서슴 등 초슴라데니 아랑니지 머세런탕 라줄시 원칠라 렁치 쩌근등 지비 조나 데니엘 다스타로나 지치르선비 리푸시테 치리오낭 토미 셈든 타중시비 냥스터블라 니제르와 중시징 숑메라 공기 땅땅의 야크브라 정위 세와 등 사탕땅 주몽라 종위 서흑슴지어랑 등랑 니제르와 긍영 숭밀
5: 그놈탄 노라 교수님들시고 땅 중앙의 조친 고밥질이 교수님과 파시공천 당위인가 가습지 천인 톱송스크 더 야크브른 바니 제노가 치 아즈크총 토피 샤르가케 친즈크리 치 롱오 접제랑아 토미 샘든 마브젤라 사탕어 스탠송이 노가 알라메 카피아즈가 켈은 테 통보 오는 노가 더 촌즈그라리
2: 아 과딘체 스탠즈가 과딘체 아 뜨마 과딘체 나 없이던 거 자사 송주비제 비 리시 빠드기 아 치 없이던 거 공천 당연적인 이런 거 드웨비 아 샤와 총총 잠들 그 좀 놓대인 아 잔들 거 난들이 우악 세르들 거 쓸다 아 너무 저질 톰부드가 능 동안 뭐만 돼배 아 과진체 과진체
1: 노라 너 저 톱 에너지네 농어 접착 가랑아 치사탕 단송이 산악 지르중가 가근 세리 산악라 신저가 자사 무첩 자차 냠소라 토르근가 젠금 소르중 시템노가 락서 사르완 돈툴이

그리빙 고칠 남바 아 롬티 남바 아 정말 대모이나 아 너희가 노르세라 자통 송주부가 아 리시바 허처등 와드긴 아 공천 당연 아 발와드긴 아 너께서 제일 도기 토강인 我小娃曾马拉啊曾什么呢啊早啊自己啊这母亲的人参那个结局里在上送去外就得我年轻的七个人也是干的啊下这个应得把这个人都给有哦得到我七公王版本些些啊没一张啊我小娃你个几个人 로마 집제석 양문아 나 로나 녀슴 로비 나존적인 아 너파이가 자통 아 산거 제리 아 소제 님을다 버리 안 죽과 투르기 너 셈즈가 니불다 산거 제중어리 산디인 죽과 정마 어디지 그 초드거 건지 고지레 돌이 아 담잡지 뇽마 롱오 접체럭 거르마 아 밤카르니 뇽아라 아 야카라 랑뇽아 아 대춤라우스 뇽아라 아 니나 또브라르제 뇽아 아 미춘자 태뇽아라 아 샘기자 태뇽아 어디 탑시가 근데라 송뇽아 원정 너 요치 근데니 너치 구그마뇽 화심마뇽 산거 지중시대 정스문 종일 흑단송의 주 앵근대 안나명 소영시의 마뇽 네 산으로 지중거 샤와다 근일이니 불리 시룰니 흑색돌이 카시 앵물로 롤이 아 아양그 가만당아 힘을 철미거 삼토거 날 잡신송의 최애지 문제나 장거의 흑지위 파이자 娘娘也没做单子摘送啊我讲我去了那单子也没念拍一等也没得个我可爱人的我用拍一等也没做啊恰气的给你那个娘特个啊你去有一个家里中会亲自的这里正是我们中一个 제득가 가르롱 통스마 아 송치 왈가득 셰고

0: 哦,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 진 가라이 뭐인 거 알아?
1: 거라 제제라. 아, 당가라 리송스 가로 니라 출자 쳐고 그 지르디루. 아.
0: 내가 좋다 카마르기 그게 뭐무라 네 말김도 지크스 일자리. 우조 대완더니 그 야시 능 그 흑사지라. 네 야시 능 그 정지지. 다크바 종영이 샤르가 도송도 뭐니 총모만 할 그거 알아. 워스티도 가 남가 마코디도 다 인가야. 다크다 종영이 샤르가 도송서 뭐 말 그거 알아. 워스티도 가 남가 마코디도 다 안다 무즈겐다기야. 우조 롱탕 그 사찬더니 다 아고 아는 조카 히친즈그라 사 도모장 그 촉든즈고노 다 초 마인산 조는 말고.
1: 아켈로다 아친아르토 조 멍송더 나 도모즈겐나 말이 나 저튼글 리시 빠드기라 아 당연 파와드기 느리야 아 제도 좀 멍송느리
0: 아 제인지나 제인 제인 저도모 파와드기나 샬가도모 제즈기 치톱고니제 아로 다크부터 추원선 냔적은 직선 카마 차이다오 그거 알아 어조 대화가 괜찮이야 니녀 차요나흐듬 참을샤고는먼자 아 대롱 종통거 데모 처음이 나는 니 흙거스에 못 땜지 그 토마이다리 카덕가루르가 종이 가양 몬츠가 종이 덴디다오는들이 어조 대완더라 능 퍼니슈가 손이샤나 정아문자니 다스 쭈나라즈그라 아샤나문자니 자이 컨다마즈겐들이 당이 실물고 컨커스임나오 컨저물고 해칭오나오 카티 야 다친 들지가 남바조 세만전지 츠즈그라 얼만전지 조즈기지코자 아
1: 예 다치를 로충도 초도 존나 아랑아 데위체라 카코과니가 정주 리점제니가 지가 서주다다 아 같이 능거 돈치네 아랑사 저지 얼득시에 허치 돈치까만 지라다 아랑돈 쇼니 점조너 체치 카시너리 남릉너리 소우다 아랑는 그 셈나 파사 파일이었고 아니 영녀도 요고 아 디머슬라 파틀 마이긴더 지금 종류다 아 같이 능거 돈치네 있네 어 디촌이다 어조 파일은 종튼거 흑신허 끈 직든다 너지거 샘진 담칠 자리히 아 돈린 저 비몬 된샤
2: 야 아로초 녀간바 치가 녀지라 시신 부터만 남겨 요새너고
3: 야야야 참이 남시 남시 야 남시라 남시고 코노레 사랑구빠 꼴지 톤따라 교체 안 되지세고
0: 예 야 다 덤무스기나 노래라 공고 좀 말아 어디 여스마 이당너리 갑다라 이당너리 하존 지조 갑다오나 다른 니마 망아지기나 요너리 대는 어디 구샤와 와칠 뭐였네 조과지
2: 오 조고 조고 떼이 떼이 땡기 땡기 나한테 이제야 조지나
0: 야 노래 대는 매주 원조고 지금이 담무의 갑다이
1: 어 야야야 다뜻이 알아 저쪽 업잡다 땅아 과진 최고 과진 최고 야야 다따는 최고 야야야
4: 간노르 데모 너촌데 신화산지 큰거산고 빠진 쳇다 통초 잔즈기오네
1: 오 샤그샤그 어 제롱 다더니 대등 최고 여마 자리로
3: 알아 피안디르 나랑 해도 노르 야야야
4: 쯤메크 야 간다 저 통샤크요크
1: 가티다데나 오샤그샤그 오 다토토토기야 가나 알아 제롱
3: 오이
1: 어 갑둥라 진여 내후구라
2: 오 야야야
3: 야 자드기 차송아
4: 야 간노르 테나타 추 잔드는 고솜 주여체
1: 오 야야야
2: 야 응아 저 섬마 아니 지 고솜
4: Tata Talam Kososona Sansu Nazimbi Tronamba, Gankumzang. Nga Xinhua Sanji Kunga Sangupa, Sholiyan. Tata Nayo Sandan, Don Tong Zunga, Satan Satska, Zondu Kayan. A tearing a come now to work under Namba and Jina, Don Tong Zunga, Satan Satsik and Gotel Lomton, again Norilla, then a gun Kunga Lito Terang, a Yindi, a Dema Gamba, a Kabzan, Konambayan, Chinamba de Muina.
2: Oh, de Muin, go, de Muin, de Muin.
4: Yatana Churana, Gun Norilla, Chojan Rijil. Ганада чичу санаг жирчунда майын нүг гүнг дронтын гам тайв затанг жига нэртэнгдэ ч мөзөр
1: о та санаг тэнг заса шанжира сун ана батада кшиг цапчинэн а дирг мөми лор ба гвчинга о санаг тэнг жачун гаримчин жече сунэ аманд засам жони к хекм койг а жешин а
5: Норви ньонгтэмны самти хзарчын чэбжин хсун хити хон барсян амалун данжурын ми бжинжин вармэтэн бабжин чи тэе гунчэн дангюн шиг туми сэмдэн хтан сунтэн лингэн хцэн лэн ажарым зэгчин чичэ тала аргэрсэн чин ми пэр пэлви ньонгтэм мон бэр цун ё кунги жэг бэ мэ хуэй Ожомби мэр мөнгө шиг хжинкм сунгчв чи шавар шиг бэр шкэма тамар мапсл хшэр патэг ичин ожомби лангцу тэн шкат кэрнэ чэг пэнмэт тэн ди мивжи чи арын нэгс мэх сунгчв сепи лила жожин чи норви хшэм чи янгтв ди догы торгын гэ янгтэн ни цэрсян конга сагсын сумэ чи аран си ди сани мэмэн гэ сэнхуй сэняр юл

1: 야저보청청처디나디릉느어제튼디칭그치탄지끄니모레라디나저보청청치영공성그조실허영그심바더조시라능아끄다덩이영치르아다마임솝디릉아로그다덩이릉그스데등그소조청청처덩냠데영치르토중람바빠시렌송즈가디나저보청청치시라릉기톰
0: 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ཏ་ཁོ
1: 샤그니모 키송즈 데릉 렌슨 타통 거스글름니 나충스페가 렌슨데 그 조기 드긴저그 참바등 티바가스치그 참바 강롱마시기다 등이 아릉가 릉근 전통음 밤 영나 스탐 하치그 타근 전통음 지리 자직시요 큰거 조보 총총요나 스카프토니 렌슨 타통 거스글름라 카프르등 용브르 가르스시 렌슨 타통 큰거 카프릉 정 드거든 치그득슴 니르거슴데 나르가등 드거든 치그득슴 니르거슴든 드게노 조보 총총 참마고 제메라 레디나 데릉가 나총스피 가츠 타통 렌슨데가 나가 지금 하르신데 주포 총총 서로 조기 드긴저가 참바당 티바 가르치가 참바르비 가르쿵가 참바지 참바 총었음 고득시 유라 조기 드긴저가 능데 총어스가 능청가 런츠가 능니 양체데 주포 총총 서가 공성가 럭치가 쓸데 고득시 요노가 실린지나 Lodro chong chong dhoma cheshchika langno ge shkala namil tsirang zirgo no leng hemon dayin. Degan chini tereng ge tipa garchika zhamba chong daga nanga yung shtamjila nyanjo gana ge dhopo chong chong tsore. Shilunga mangchula shtamjili nyamar jirndo bi chachka jibi shtamji jiga nyamchu xa jitang. Degan chini yung dhopo chong chong tsi shenu ge 담회가 전이 고드거르그랑 총클 마친 좀 머르글 홈증게 로저 총총 거르스게 샤노게 담회 크지긴 데른게 티바가르치게 삼바 총당능아 고르시율 로저 총총 시샤노게 담지게 전이 로저 총총 바승 드마게 샤노게 얼고위 가야라스르고노게 담지지긴 좀보 총총 서르 냠추샤시인 Рэй цанбасан барагби гаркунг нэнтэн харжинда чимцэн лоуси тага хивсяли пами шипи цапта юэцэл джиммарунг зэрни дымуг хився тунгзэ намба цур нямчуся сиэн. Я топо чунчэн цо дэна дэрэнг зал хби нэнг на чунспи гацл татун лэнцэндэг нэнтэн дурди ngochhozgina gongsul jingyin zhubo chungchung chog lo kha dang a chamge ya zhubo chungchung chu linsin tatung ge shgalim la shi per gar si che linsin tatung kheng ge kha per ng chung tge den chi zhigsim ni ge sim den nan ga dang tge den chi zhigsim ni ge sim den zhigyin

0: 샵츠 알라르레
1: 젠 게겐 바진 라르레
0: 넌 허리 튼튼 알라르레
1: 족보 천서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드린저 참퍼시니 알랑아 잔데저 젠저로워 가스셔
2: 야 족보 총총서 조기 드린저 참바 총은 대천용지나 Drupal chung-chung tsoge, galang gan juan-tong om saage, shtagwa chung-chung zgre la. Ya, dina, dirang linsin tahtung ga shkalam jili da dangi, yung arang ga lang gan juan-tong om jizire, jadig siwe keng ga Drupal chung-chung yo na, di dashtani da linsin tahtung ga shkalam la, kapir tang yung obra gafsa xe. Re, Drupal chung-chung si kapir mayung nugo warcham da jilandaga, tomar acho tsoma ga nyam ge, 데른가 저기 드긴지르가 삼바 총문다기는 아직 고득시요노 노적총총 르마 치르치글노게 스클라 남을 세릉 즐거노게 알링 헤몬데 냠직데 어른용 당식샤

nga sartang ge jeu yin ba li anam je ni ma xia tu jing yu no ma ri zui ka wi cha de de chuo chu ma shu ni ran yong ge yu de zi ri xia li ni de sa dong ge na zu song ge ma ji jeu yin chu chu de la xi ge yu ge de ni ni ra su chu nam chu chu xi no ge ni ma ti ga ma song yi hen de ma ga de yi xie zi de tan chi le qi su no ge ni wa re qi ren ge ling ge na ren ge ma zhe wa chu chu zi ga de de ji no ge xian ge ta cha de qi no de ra mo chu ben da ma ga zi ge cha de ma zu la cong ma he song a li yo ne ga cong ma ra ju ma ge ta ra sa kong na cu a ro ge yo ya de zi ri xie zi ni ma ge jian men han bi de wo le ge ngang ni ti yong na che chu cong ma da rong o cuo de le xie ta ge yo ke de ma ni de zi ri xie ra di zi qi ti na cuo de le zan xie ta ge yo no zi ga ri ge ra dong yi si ma ci cuo a ro tu zhe ke qi ge zi ge qi le de xu ra de ti ri xie li qi zhe ge de da rong mo ta de 对出国生的个这个呢我才那么用没那么了我得是去了吐没吐能哭得了这是这样子你妈个学校呀大可以是的你这个得是去了中文的你这个得是去了中文的个俺们这来个里那里俺们兄弟们前不了俺们你这亲你了就有那个先个这去一起来穿那里 요슬 리그드 요너리 그때 초초 초이초게 김지 소함에발라 이치요나 디랑아스 몽고라 초초라 아르가스토치슬 야 차치스티라 남카 니르도 치승 종거요게 더지립티노 니 참마게 고우치니 스테노 남크르 하르숑 마뇽비 쩐느가 흐뜨징 엉치와시 렁렁데 쳐진바통 쩐느디 니마땅 시고리와니 차지쇼바나 사르땅게 차득마리 차득좀니 슬롱잠보시 서치 당숑 데니 쳐특기 아릉니제 흐슬흐 문 마트비 쿵토 어랍더시니 영 흑가성 돈부고니 아로니마 초강나요 다초 시라용이 니마시 다초 시라코가 니마시 나 흐튼흑색은 조지인 드지리 셰츠 니마그셰초 야초가 데나 철게 흐튼흑색은 드세셔라 영 하스타라 으스르 세와 슈그스 토신네 콰잉스프 챵트네 ᱛᱮᱱᱜᱟ ᱛᱤᱜᱯᱩᱨ ᱪᱮᱛᱮ ᱧᱮᱢᱟᱛᱟᱝ ᱥᱤᱠᱚᱞᱤ ᱚᱣᱟᱱᱤ ᱪᱷᱟᱪᱤ ᱫᱟᱢᱟᱱᱟ ᱥᱟᱡᱤᱞᱟ ᱧᱩᱴᱷᱩ ᱢᱟᱛᱷᱟᱯᱨ ᱭᱚᱪᱷᱞ ᱢᱮᱱᱜᱱᱤ ᱪᱚᱜᱮᱥᱩᱝ ᱢᱟᱱᱟᱱᱪᱤ ᱥᱟᱨᱤᱝ ᱟᱨᱫᱤᱝᱦᱞ ᱪᱟᱢᱮᱱᱭᱚᱝᱜᱚᱥᱟ ᱠᱚᱪᱤ ᱭᱟᱝᱧᱮᱢᱟᱞᱟ ᱪᱷᱚᱪᱤ ᱪᱷᱮᱴᱠᱨᱤᱣᱟ ᱡᱮᱥᱤᱱ ᱱᱟᱥᱠᱚᱱᱚᱜᱚᱥᱮᱝᱜᱟ ᱛᱟ ᱛᱚᱱᱫᱷᱟᱱᱫᱟ ᱥᱩᱝᱱᱨᱮ ᱛᱟᱡᱤᱨᱤ ᱞᱤᱫᱟᱭᱤᱥ ᱛᱟᱱᱤ ᱪᱩᱝᱢᱟᱝᱜᱚᱨᱟ ᱚᱞᱚᱨᱫᱟ ᱡᱤᱜᱞᱩᱝ ᱪᱮᱢᱵᱩᱡᱜᱟ ᱤᱜᱤ ᱪᱮᱱᱱᱟᱜᱫᱟ ᱠᱟᱛᱷᱨ ᱟᱨᱜᱟᱛᱷᱨ ᱛᱟᱝᱛᱟᱝᱥ ᱪᱮᱴᱠᱟᱥᱮᱪᱚ ᱢᱟᱛᱟ ᱪᱮᱱᱱᱟᱜᱤ ᱱᱟᱢᱫᱚᱜ ᱢᱟ ᱠᱚᱞᱩᱝ ᱥᱮᱛᱱ ᱨᱚᱡᱮᱭᱮᱱ ᱛᱟᱡᱤᱨᱤ ᱟᱨᱡᱟᱯᱥ ᱧᱮᱢᱟᱜᱥᱮᱪᱚ ᱭᱟᱭᱟ ᱱᱟ ᱪᱤᱥᱤᱱ ᱫᱚᱣᱟ ᱥᱛᱟᱭᱤᱱ ᱠᱟᱛᱟᱢ ᱱᱟᱭᱟᱝ ᱢᱚ ᱞᱤᱜᱤᱱ ᱪᱤ ᱟᱨᱝᱜᱟᱱ ᱫᱚᱵᱟ ᱛᱟᱨᱟ ᱠᱚᱞᱩᱝ ᱟᱥᱛᱞᱟ ᱟᱨᱝᱜᱤ ᱠᱚᱞᱩᱝ ᱥᱮᱠᱟᱥᱚᱱ ᱛᱮ ᱡᱤᱨᱤ ᱧᱮᱢᱟᱜᱮ ᱠᱷᱚᱡᱟ ᱭᱟᱝᱜᱤ ᱜᱚᱱᱤ ᱥᱮᱥ ᱛᱟᱱᱤ ᱪᱷᱮᱴᱷᱤᱠᱟ ᱟᱨᱝᱜᱟ ᱞᱤᱜᱟ ᱠᱷᱪᱟᱭᱠᱟ ᱥᱴᱤᱜᱤ ᱫᱟᱛᱟᱱᱤ ᱟᱢᱟ ᱡᱟᱢᱥᱩ ᱪᱤᱱᱤ ᱛᱚᱱᱵᱤ ᱠᱚᱞᱩᱝ ᱛᱟᱝ ᱛᱚ ᱠᱟᱝᱨᱤ ᱪᱤᱱᱤ ᱞᱮᱯᱤ ᱟᱞᱩᱝ ᱛᱤᱱᱤᱢ ᱛᱮ ᱟᱭᱤ ᱯᱨᱤᱥᱤᱣᱟᱱᱟ ᱟᱝᱟᱢ ᱠᱷᱟᱜᱚᱯᱤ ᱪᱷᱟᱞᱩᱝ ᱛᱤ ᱥᱟᱛᱟᱝ ᱠᱟᱝᱜᱤ ᱪᱟᱝ ᱜᱚᱢᱟᱱᱤ ᱯᱟᱨ ᱫᱤᱱᱪᱟᱨ ᱱᱤᱣ ᱛᱷᱟᱢᱪᱤᱞ ᱢᱟᱞᱤ ᱠᱷᱛᱚᱨᱥᱤ ᱛᱟᱝᱟᱨᱮ ᱪᱷᱮᱴᱤᱠᱤ ᱧᱮᱢᱟᱝ ᱯᱚᱨ ᱡᱤᱜᱞᱩᱝ ᱪᱷᱟᱢᱟ ᱪᱮᱯᱨᱮ ᱤᱜᱱᱩ ᱜᱮᱥᱮᱝ ᱛᱟ ᱠᱷᱟᱨᱜᱮ ᱤᱭᱮ ᱪᱷᱟᱢᱤ ᱫᱟᱣᱠ ᱩᱱᱡᱤᱝ ᱠᱷᱟᱨᱜᱮ ᱡᱤᱜᱞᱩᱝ ᱜᱚ ᱴᱷᱚᱱᱟ ᱟᱨᱜᱮ ᱩᱞᱟᱞᱟ ᱥᱤ ᱦᱟᱛᱟᱱ ᱡᱤᱝ ᱜᱟᱞᱟᱝ ᱵᱨᱟᱜ ᱱᱤᱭᱚ ᱵᱟ ᱟᱨᱜᱤ ᱛᱮᱛᱟᱝ

0: 캔비 시충련신
1: 차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흐질비 도커타진
1: 아르비 아당캉점진
0: 나츠 나충시비에 가찰터슈
2: 야 주부 총총처 디나 참더닝 아치 주부 총총치 잘릉이 세요노가 담지거 전이 도적 총총 바승어 드마게 세노가 얼고이 예라세니 담지즈가 년주일
3: 그 이비 길근당아 냥니위 협정소 제주사마 데모이나 나 템친종 신냥아 협정거 도마 바승어 드마이나 데릉이 치죠가 나뜸스 체리요 하나뜸가 캡샹아 얼고가 예라세라 나 나즈가다 겐무마오 니오즈가 실러더 체강아다 저우성가 스타즈에 근조거즈가 체강아다 어르더 고즈용이 스타더 고노 커거르 송즈가 니마즈가다 커거 다무 이 당니어도즈가랑당니 카르완 자위 송이 어르더 고가 니사용다리 어르더 이기 한다노 어르더 고가 하라 카사츠 자위 하라 카사 송이 송즈가 더니 크게 하라서 멋지디노 얼고그라 쳐도 오늘 차지 오는 거 얘가라 쳐서 인즈가 더니 크게 더다 겨우서가 다 알근지가 맨인도리 크게 얼마나 마디 송에 한근아디 땅에 함튼데 땅에 하만 채나디다 치마우 송즈가 더니 우리다 하게무 마우든가 시가 존노로 망아진즈가 로송즈가

Kretina, Dirmge, Rigby, Garkunga Samba Chungundaganga. Natsi Namjinga Soyutul, Shibi Tapta, Yusla Jim Marunsini, Chimsung Hosi Tiger, Hisha Tumuz, Namji Narilla. Dina Gungsiger, Chimsung Hosi Tiger, Hisha Tumundagang, Tupo Chung Chungso, of the Tungi, Salung Jungver, Pan Jungsum Tobi, Jahim Hundensi. 대나 디초적응기 되는 거 나충시비 같을 타동 린슨 동침되는 줄 린슨더가 좀적바당 돈슨바 노르소등 좀증간 크와 사자자히 스타클바 시글로등 스타클바 응적 체릉등 선물은 친이인 등지미 린슨은 아초 양치를 차용 다디모시

소다 아랍지 천동 경기 치업되는 게 도릉 서적 바다나 소다 아랍지 조치를 시비야 약망비 냠질의 먹음 근전서바 토르지 말리지 이 단도는 약망비 냠질의 먹음기 예문의 후시 적치치 소다 아랍지 돈업질치 헤미스무 시트 종치르 속서 방비 데름 퍼른들의 지급버마슬 자투르 동요세르 말리지 입시기르 후시 적치치 존즘시비 예문제제 사사나당 데문의 사다상첸당 아무런 상친진의 퍼른들 젠지르크는 종사르셸 냠질의 먹음기 앵가르브지는 거초시디 퍼른들 젠지르크를 세워마슬 딘고콩니 잠을 때 동중요세르

0: 中请的参者金的所马比小学南正这个集体强国党批评阿提及培植独特党诉讼托诉及宋哲党措施比马会三八措施起
1: 在东京安的艺术科党党科的四中国组织批评在东地震所等二零年之来入围第一个日子的工作队科的某个了个作弊第一个跟节目的第八等三年的历史八等盟组建提名差不多了的大力大家不得艺术我的让兄弟姐而给你艺术这个证件这个小娃变故事给你而给你艺术这个整个录音给学了几日你懂你这个录音你懂什么这里玩的什么这个心里在的艺术也不用说进而给你设置就业跟着动画等可惜不用而给你还得可能真实的而给你拿出艺术的杂志节目了娘的娘的等这个了这个等用劲跟着等了腾地工作呢小娃的写这个老人写的工作托个年纪不单比啊，杨大主呢，也蹲了十万十八等，第个等不及格。若用送差不多加农把西呢，中会不送所见个那个他们买比，也很出很我们不是有了。而个说是六十八等，忙出去，也可不叫个那娘子了娘子了些比，接人能，而个那叫没什么钱了动画等，反正得不及能去了些比，多去几个只有。
0: 当初等啊，也蹲提前一天在九个口等他呢。从那所里我的人中看了从东去去你是东年这里从东兄哥东几个人在修地球学兵在修来跟在东边学过科学话拍了从那口气上前当科了人把你见诺斯了满个过了三亚年不满啊车不得那东的那日家就接着强国等啊对不起兄弟云山府年轻等最真的我看个聪明年轻何不说历史了的你卡斯不等在修人真后出八等十几件年段等也那么三十多岁这家给了的你东京跟在修的重庆比很多不等，可能用起从东的环境比那个等，领土东北的那么多些。第二，在修跟在这些古等的呢，当地些古人云山富年轻等，在这能够看个聪明年轻，何不说我历史了的呢？可能能看起从看忙不，加穷人是个一个共同现在，那可能我们慢慢来盘点准备前期二零万岁以前，啊，冷库的牛尾啊，过了什么东西，俺是东玩去，俺们一开始就把等。曾春等不咋动多那么几天老的人在修人真好等第七年你家门喷的真好难呢第七年牛着等写修了那么多的你用色开不学了前面的康熙二个人真好等的二个人前面的切等前七年期二个人比康熙有些期二个人比卡斯过这些学了第等年的等地家二个头等刚才一个人都见在修了跟在同一些古白的而个你等第三节真正能在修了八岁等刚才个十个多的八岁初接受了的等你从等等而个你也哭了蒙钱在修几日记得这一学了这等差不起擦个了口气擦成为学徒十差几米等出了跟在等国母也接顿节日中前部冷哭了牛之不地清洗别也哭了冷哭了真不顿的顿几个冷哭了国民在修洗别接受等那么子你要接近真好这边马上在这个而们从娘家那带你而你也过着历史人生活着。第二年开业定什么意义娘家中国东京西边当初等接通地区日期而也过了日期接触人生活段。独人等无人天前期而总书记讲从春等杂动十个多了听不出了六七从来没得卡斯文人活着的擦空用了这边蒙喷人在修建南巴西车不留西。第二呢从那么开始在修了跟的东西这特殊病感染了很难的。十多年年轻人十八等年轻人娘们家讨论家的十七中这等在学人真红客这周恰在动画等也能进去决定作为这周本领俺们用女主来搞别难把成从这边这些他吃了南宋等在学的可以乐趣假如不是南把三天的动画就行你在学界环境培训了各处学比叛逆而根本更多不能起
1: 阿达这位蔡英安人从上去的满嘴打开了多动聚集这个便利之单呢满嘴打开了多动等盲喷下皮马那个人特能那个劲等热正蒙的动画等蒙出了打的组织了上去满嘴打开了多动聚集动比满擦牛西比干净个下人从阿扎人你准顾咱把的呢满嘴打开了多动下皮的擦成了这把等第一没得这把打的硬这把季节正正渐渐给人们少了这边存得黑人想起满嘴打个多动聚集忙出个满嘴是不是些狗娃等满嘴错了狗娃轮着些狗娃满人家还有个车娃出家那顿来不给你打个多动个下不去那把啥都是的而个对不起满嘴打个多动这个真是有 다리 자름니 중국 잠비 만 참뉴시비 간청게 샤름 총화데 차릉이 따득라 줄어 대화등 신이라 외주거른 등단바 파른 등 지그주르신 먹이버 조인킨지 간청능 소실시 주바인다 샤름 총화디 만지 다클도 등게 대비 샤브시름니 진출 등 니주지 신이 멍부 더득시데 만지 스진데 자등 만지 인공습들 만두는 론저 만지 총근거 만지 초실 셔뜩 등 텐드는 예름 소출이 오버마슬 망초게 진든 만주는 론저 등 만지 캐릭 리든저 바 망초게 캐근 송중거 레스소 나바 멍분디요 샤름 총위 능 진키 만지가 르그동치기 니브자 수디시요라 링공 십실 등 만지 총근 초실 어그름 초실 론저 초실지 십실지 등 초실슴 원지시데 상진웅거 먼저 총근을 압자스 같은 렌테기 디냠데 조바직게 차브들 셰구베니 망초기 만뇨드브시 버르나리 카살라 나리 따브데우지오 바등 만뇨드브게 담카 망따등데 망초글라따브디 등 켈리 반디 준비 셰트브 돈주시오 상치 만지 다클 도듬지가 만 참뉴시비 간팅게 샤름 총위 셰니 망따다 르지르시데 샤브시낭 돈 펀섬 초브르셰 바등 웨츠르시니 톤덕 동와 님키 샤브시낭 돈 망따다 사르문 등 고슐 리름 르지르시데 조용큰게 웨츠르 뇽츠르 톤덕 동와 나르유게 샤브시 샨차 카사바 만지 다클 도듬게 샤브시 탈름 자제니 망초게 만츠르 덴즈글라 송중시데 동차메비 만지 다클 도듬게 샤브제당 망초글라 다디다 켈리라 판디 쯤바 원지르시제리
0: 종기 냠제 예초티아 덴도 팀 후총기 치드니네 냠제 예초 당 필릉 남질 냠비 케 덴즈글린잔 한초티 용적 총디 당 담셰니 제체 제초티 필릉 야크제 샤브디 당 페지탈 덴머라 로슌 덤브르클 후총기 세제르 Filangti gula shwi khirchen chihi jia langni gachin shikdan jir jian ubi nyamzhe jie cu tang filang namzhe jia zhugbin jia wani shomang nyamzhe jia hui cun yin la. Filangga shwdi tang fdan lang pelji ji la shkandek tong bir niba gachin tong yu huol. Mengira jie chi niwa nyongzang chi shang sa kong jing galwa mangwa tang pelji jia warchila ngar li chi la gula shwi rongzhin jian zhanlong chamil dan zhongzhin yu huol. Filang jakub jia mgti cham zhugba tang jakub ringa nitsil tang chambi tangrib jing jia rolim nguanjir yongi na Nyamzhe jie cuk tang jie chi jie cuk jia jafchur kuwa tan. Ki di tan la tatsil sim dong barti. Jigna shivi gu ni na dun ca hi tkhchu ba dang. Filang shivdi fdan lang la nyamdash gandai tong ki. Jie chi jie cuk ji filang gab shetu ji. Filang na dun tkhchu bir jafchur shagi ba dang. Filang ar jakub ji tamung dang shugdi, nyamli. Ar jamtil taba ji jie vdinjig shtawa lagda darbar gandai tang shti. Jimu jini galwa shilthu ta tong ki. Filang ar jakub ji rangdag vdinjig ni ba chira tong bar arugram dang. Filang namzhe jia rangdag shivdi nga chula maangil jia jafchur shekhi chira tongki. Filang jakub jia vdagang dang shigijir ngwaakung chachang jila zanjuk shini sakil jia vdanang dang panchini yastun nyamli jila shkandai tongchil zikhtin arangzhin jia niban tongki. Anina filang ga pheji thala maangil mangbu tongwa dang filang ga darji gongpil la rukhin tongki. Pheji di thongta warsimde nyamzhe jia cho dang filang namzhe nyamli jia sokhin goni sanjuk pa dang Walwu nyongshtong dang, jirig vinjig, nikong arigjir, popsu manchi, lishig mangchu sukhor zonay chabkong jia ngastong chal jemangda dangni, gokong ni ngalbin jongshin setab shekhi. Dargi chibi jakub chi, pechi jia ngabda dang, namdi ngabda ya kielin nguanjir shiddi, mangal shirntan dang, donchul chamchukba sukhje pshachul mebrishtong ki. Filang jakub chi matabarigni jia niban zigbir khinwanjir arugram shagila, jangarig warchil jechongda dangshdi, Filangar yamtil tabi pheji jimjuksan rubar arukhin dongki. Samna gula shabi jishchung yirji dang tisangda dangshti. Filangar rangshtu rangpe la jakchu shagki. Zhongku shungji, ngibarda filangar ranyam mambi shtatsil yusang dang, filangar yeshi lidun choje tisab rangshin dang, shtamju la gangcha chira dongki. Yeshi angilziya dhigzhi yirji dang tisangda shtongwa dang, zanglanga khwanjur dhigzhin yirduk ngarli chombr shagki. Masir bayi la rangli ji filang la tebi khirshin ngamba seltub sheba dang, nangsa la tito dang, gangdol da gagdum sheba. Tonkong jomba sukjeb sheto la kate jangni, jechi chengshung dang ranyim jengzhig la songshung shedi, gula shabi jishchung malag ngarli ranyim ligintin je shugsa pewir gandai tonghi. Fuchungib shegir, daluna zhonggu dang filang ar yakub waran jawa zgni, longu dhanji korbi lu yin. Longu dhanji rangla, jechi niw la njerduk jenja shungshung, zhonggi tongta warsimdi, Filang di shenzhe ji kaabshuk zuhru zini, tongtang warsimde filang ar yakub dang kaabshuk jigda langba yikin. Dali chanla, Tungku shungji, feilin gan zhewa zhig biar yakub cangmer, shung yungni guchilme bi pshetu lagda darni. Dierib sarbi yi dinam gancien, Tungku dang feilin ga lehkila jintan zhugban zhig bi gomtub sarba, ar genchilme bar buje yihin.

0: 야다드치 디나 야디나 참드닝이 체나마 대군글렌 체나가 고드기 요누글치 뜨긴 오초즈기 톰마라 라마 손터 쩨께 릉구마 세르께 초르테나 레 세르군우가 망레식 땅 자킹 메뚜땅 범츠 쩨니게 샹크르 샤무 세르군우가 랭식 알레터 쩨께 쩨친 파마 글라쿠 세르군우가 망레식 타르친근 족바 세르군우게 랭식 땅 거르거르 투누 곰부 쩨느그레 세르군우가 망레식
1: 야 너 딱 왔던 치 좀 이거 멘트 등 아출 렌 챈들라 냠버 가서 시티나 니 급거디모 야 디모 왜 두고 쳐디모이나 어 건도 바 체론 좀 마디모 디모이엔 디나 쪽 보게 대군거 완능 챈지 포냐게 타통글 렌 챈디 나가 카브르용 데땅 대군글 렌 챈디 치 토머고 드기요누게 알마 손터 쳇게 알은 고마 세르게 초트네 레 세르고누가 망렌데 세즈갈 쳇 끝나삼게
0: 야 디나 탕아지 마글렌 챤나 데비가 르득 쫄라 알마 메토카 망레 강롱즈 추레와 챤데 고지길라 야 카튼 쳬 쮸메케 디나 니 카꾸디모 야 디모 웨이 두보 쮸디모이나 테르도마 디모이나 디모야 지 환초 디나 디궁거 완능 챤지 포냐글렌 챤디 치 토머 고지 요누글 쮸 알마 손터 쮸게 릉구마 세르케 초티네 레 세르고누가 망렌데긴
1: 오야야야
0: 야 마르탄 초초이 다니 다 페롱 다시 쳇퉁아 곰쯤바 용아 르츠치콜 르츠 카드 카드 글쯤 끝니 과든치
1: 아니 다 트는 양 게르그 남바양 치 끝내인
0: 아디 냥케 와치 끝니 아디 리츠 지모나
1: 그 리 무자가 카드 카드 좀 먹통아 야 디나
0: 탕아지 마글렌 챤나 알마 르무자가 카드 카드 빙아 예심 손 세르고누글 랭테 추리와진데 고지길라 Chu me ke tina mente tenga chu lien chen de nyam bar ga se se tina ni ku ku de mu.
1: Ya de no.
0: Ya.

0: 네 캬.
1: 아디.
0: 안에 마게 두지 티셔 봐.
1: 헤레 응인치케 아주 초도사차게 알와 겜바 두지 세팅 퀴 아멍레 강롱스 고드게 고세고니.
0: 오늘 오늘 오늘 오늘.
1: 아디 디나 탕아지 마글엔 세나가 치에리 와진테 디 알와 두지.
0: 디모 디모 고즈 봐 디모.
1: 야 아티나 니크 그 디모.
0: 야 니크 그 디모.
1: 헤레 쪽부 대활릉구 가스그리. 야 디나 영 참다니 쪽부스 그 클마 카브르토요케. 왜 또 보죠 디모? 왜 또 보죠 디모이나? 레디나 또 본데이나 끌음니 왔던지 야 또 보는 바디나 참더니 어찌 냠치게 되는 걸린 산디 치 동물 고지 요누르치 알마 손터치게 알응구마 세르게 초테네레 세르구누게 아망란데 산제능 주일 레디나 참더니 영 끌마 카프르즈 통요게 지 카프른데 닐란스길 왜 또 보죠 디모?
2: 哦，工资不怎么。怎么样？你那周末个，咱们的那马上问天气个，冷过吗？是个秋天的热，热过那个么冷的，是个冷气，可能那三个。啊，这个工资不怎么，冷气怎么呢？关键期。啊，这个的，另外做个。呀，另外就做个。个，那七天假了，那跑步的嘛个，那是哪几个？啊，对，你那。
1: 초스나 로룸즈가 니오세고가
2: 아레디
1: 마글린 세나가라와 쳇텐자라 알마 프무로마게 망레킨 롱즈가 초리와진트 코트기라
2: 야야 프무로마가 망레 어가 유하말랑 군이마즈노 뜻
1: 응응
2: 토레 야야
1: 야 디나 멘테당아 초덴 첸데니엠 버가세셰 디나 니크코데무
2: 야야
1: 아레 Tukpundayang kalimni watang zikir ya. Tukpunan baati na chamdani echi tiçula tamzin la lama suntar chika lingu maa sirka chotin re sirgu nuga. Amanglande sanji nangju yil.

야

0: 야 다들 드신 남고 형님 비년 큰 조부남 바 다타 체적가 년름 된년 선반데 총은 정족 년친 큰 워케라 농친게 와능 천지 보냐게 다통 년생견 남바지 멘테데 나초 년생들라 선신능 버 르가세시 디나 참더니 참이 년름데 러와 타르친게 조금 세르군고 양질럭지 야고디 이군 디나 조부남 바게 영 러와 타르친게 조금 세르군고 양데 판선날럭지 커삼나 나초 다통 큰게 가버릉정 특급데
1: Чиг,

0: 왜 주보 초대문이나
1: 대문이야
0: 야 주보가 참더니 너와 탈친근 죽으면서 얼굴누가 냥데 사슬을 찍거나 삼가
1: 네 아크세요 탈락 지지꾼이
0: 아디
1: 다탐들락 지메
0: 야 아디나 멘테든 아출엔 센데 뇽자 정문고라치 탈친근 죽으면서 얼굴누가 냥데 센진은 주의야 디나니 그까디모 야 두분한 바티나 나츠 타퉁가 끌음데시고 지나영 섭찰릉군 말이 솔로군니 돈즘바땅 카브다이나 츠그느리 야디나 치 냠치께로와 테르칭근 죽음세르군우가 랭데 센신능주일

야, 조금만 봐. 다영 대초거는 그 대공근은 천동침도 내줄래 천대 조음직 받던 돈좀봐 채롱도 마땅 조음증간 커와 채롱 자키 스타클와 시글루 채첩다클와 응특 채롱 등 손은 마른 채니긴 등 어지미 렌 채는 아주 디터인 젤 따디모.

야제등거 하나 다른 거 막이 근데 그래 새끼요 너 다른 거 주 사인도 침상만 돈나라 하만된 저 주고 가차 토마 다 지금 대인심 저지 잠 마임블 어 소중한 친구들이 어지 그런 놈 친구들이 다 통을 까르마들이지 대신 저거 그 신도 저기 저거 나란 전주 지금 멍고 누구 차도 무슨 요 그 새끼노 대신 티디더나 영가디 초런 거 삼통도 토가 마웅니 까르마 돈부즈그라 응름 이과즈 마프숑나 옛나 Чудившран курив серлин чизг жаннын. Тэгэ дызла канаян чу товжун ечи ёк самчил. Тал ховдгунан бан сунвши чинара ховжунго жэрэмран мун дичона кырзутын хтын би

0: 대와 切成连成能得开行切目东格的罗宗成立出个战笔年额兰这个次来自己的那个别关键的这笔连你笔东京的从啊门特的国际小笔南巴七三西能说切成了能看的而给给切目格的家庭回正这能是说起把从这儿结婚呢回了个端门的下话这个回端了从端了从这儿回 회등회진대
1: 저측 회진아만바 회진아만바 니가 엄마 지금 남성도
0: 양 습비 먹지금 직든지 철 용라지나도 그 잡아다. 흐서지 그 어느 동네 자는 진지나도 그 총용라 잡아지래. 하지 때지네. 야 회락바 님이 어서 자는 그 용라 잡아. 네 직든 용라 잡아다. 아 회치는 지나서 그간데 아 흐서지 그 어느 동네 자는 그 용서 용라 잡아. 그러면 지 차는 뭐지 그. 지금 지나서 그간데 아 습비 먹은 수고노 니만도 혼디가 메톡 괜찮아도 그 자츤도 혼디 제브르샤 바탕 어 서지 어는 남 정도 혼디가 그지그 탐치 괜찮아도 그 디친도 혼디 어제르샤 바스고노 디그 차네 지나서 그가 니마탄 서지 그 남성 그 남성도 니가 차치 지나서 그 군이 지나서 그 총을 봐 데이터비 군이 회진체 능시 소르치 바 총주르지 회셔 살아서 회진체 능시 소르니마 지전은 총체 대니라 진천도 권의 총등 지휘 연등당 아랑하시는 소가 진천의 시가 응원도 권의 회진대 회대당 다우르 조바시긴데 야 연등당 아랑하시는 라소가 진천증이라서 그 응원하 고등해 다 회진대 회대당이라서 그가 다 차 총을 봐 너무 무슨가 지휘 됐습니다 지금 전시 호주 사는 것이 좋아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짐승지 회의는 아니가 떠야지. 다 뛰고 고통을 하거나 회진의 자우디 지리 짐승지 군이 야 나왔던 통화하던 거지. 야 뛰어가 지질 치위 군이 지질 치위 짐승지 니마던 게 나서 건 나왔지. 야 얼루 땡정 흑사비 짐승지 군이 잠초던 게 나서 건 나가서 군도 군디. 너무스게 나서 건 떠야지마. 제사라지나. 어지 회의 제 고든지 허주 달리 라마크 창아와게 진치 진지 거리 스진칸 유토 응위 토지 아무티 잠시 냠비 아빠 라인 담지 먹지 자위 아이 지야 다시 왔다와 암드 야 진치 진지 스고 진치 진타마게 지나서 거 진진데 하청 걸누고 좀 챙겨 스진칸지라 다와탕지나서 차총을 던바리 유토 응위수 긍기지나서 과 유토지나서 과 태비진 천지 도리지 흥모지 도리지 흥모수고 네 시 어 자신 그 주목이 뭔가 다 도리지 흥모수 어 대동 차총아 다 잠신 년 잠 잠바탕 년비진 천지 메토 아플라이니라도 고 남아등 차통화지 야 먹신데냐도 고 안한 브르 짜이진 생각 아가

조건이 도무지게 되리. 회랑나 콜렌지 강성 지진 아룽신 아응시 끄르친 제비 아남주르던 제 도무지가 지나서 과 회랑지나 회첸 도군데 강아송오 데 회가 지나서 과 틀라지게 야 회 지나서 과 아다와란 잠촌아 나쪽고 가남브린 지나서 과 짜이 가토가 나쪽고 지나서 과 지르 잠비 틀도고데 회첸 거 수간 지나서 과 콜렌지나 고드고노 데모스긴 군시 야 반천도 회나 회라 회찐 니가 하츠리 니가 회 랜드리 군이 회 랜드리니 데모스 간이나서 고조고 회지 랜지나 아 정서로라 셀비 긍트그진지 럭신 돈음 케비인 던스르 조지 럭신 돈뜩 녀마 디넘진 아 돈나나 밤이 찾던 로스 고 야, 회도 무슨 간지나도 그가 차식을 셌지나? 회 정지거루라 초요비 웅바지 다 가끔은 벙마스 웃고 벙마 디터트 오 회진 누구샤바 다뜨기나도 그 초르샤비 허마 니 탐제보 키와건구나지나도 그가 누구 거지 키와땡구요 거지 야, 회야 회진 Lakshil tonte neri jinaz ko lhoma tu chu thamchil shinto Khwe vangwa di thamche puyo Bangwa di thamche puyo Me tog pami tsala jinaz ko korgu kaitik zile Panchil niga jinaz ko khwe lanji yu Tika Dukhwe khwe dukhwende Khwe di khwe chin ku dukhwe Shukhni Timungzik la Panchil ku khwende Khwe la khwe chin niga Hachul niga jinaz ko khwe lanji yu niga chapir ti yon shi. Ksimba, pashun gu hui la amashun gu hui niga chapir shana, pashun gu hui nukhundi, hui la hui jina niga stanshi zina chukku, ganishi zina chukku. Di zina zukuwa ta taipa zang zik mahtu, chapir zina zukuwa dhagar tomba. Tamuziga, pashun gu hui itisik. Shung jiga kakila, pashun tang amala shung zuzina, jiga ndangja indende, timuziri tala, Dengan tuanji cahni jenazu ko cepera, hongkin jenazu ko cinri. Pasung sukuno ceper tu pukat gila. Amal sung sukuno kudeng na ngoncer mete sung azile. Igi la kene jenazu ko jorcem mendawat menyuk. Tega, hujan cikka bayang. Pasung la, amal sung jika cepera hongkin cik. Tega pasung ko hujan cahna. Cojin jenazil kahne cojung la, tungsem apel nakci zengerti. Hujan demuza cikcik sejina. Хэйчин зэмий мэгла, хэй өпэлла, дэнэгэн зэнаас гуа хтэншээ жэгэ. Дэнэгэн хтэнгэ хтэнбэй чуэгэн рэзэна, мэггэн зэва. О, мэгэнэ зэвэ о, дунгтэн зэ, өпэлла нэгцэлчэ нэгэнаас гуа анэйна адэг зэлэ. Кэ нэгэла зэнаас гуа чай чуэгэн чунгэ зэна, тонтэнгэ зэнаас гуа дэнгэ дэнбэй зэнаас гуа чапэрдэ гутэ зэнаас гуа джавэрдэ гуа. Инаян, хтэншээ зэнаас гуа мэндава. Shichiga, oon zimi jina zikuwa adungna nambirin ziwaatang. Mito upilana, nukka jina zikuwa adzangana niwaatag zile. Chalashi zina chukka, tenshi zina chukka. Di jina zikuwa kaka yinbir tenita, kanyiga chachui dukhudi sungartonguni. Di muzikri. Amashungu khuizu chona, gati zile tukwa tazungi jina zikuwa gajan tabi, damu jina zikuwa zhige. Ya, khuiti la jina khuichengi chachui ditagtang, Adanji nata, huichan tiga jina zikuwa hui iga tiga zile, huichan tiga, hui tiga jina zikuwa jan mataba tawa. Dumuziga, amashungu hui tiga sindari. Hui tiga jina, pamta mamga gansil tangvi gayangzi, kangzang yuta ongi aram jihin, tatag domi barwi khalan zinna, bijin chung, Bijin zhongqir qiindi tenghur yi zile. Ya, dim u hujruzga chikhanchuk jina. Haruk ta gamka mabbi jina zikuwa nangki gayangla. Kwa zungu hachang yudu unwa dukun diga jina zikuwa ghanambir diwara janda dangi. Tarang diga tanga aluk jina zikuwa uromi la chachang mungu zi jina zikuwa kari yonu gu yuandan dimu zikuwa dhan jina ta. Tazul.
아랑리 다니는 아무의 휜디? 휜 휜지는 니가 하증이라서 그 안 자치는 거 좀 챙겨? 휜 휜진 니뜬이라서 그 틀래? 휜디 휜진아 틀래? 지금 지금 이라서 그가 지스지나 지금 셰피가 남주는 뒤 동군을 따봐. 너무서 그냥 같이 살겠거든. 아무의 휜디. 다음 구어 뭔가? 구어 제대로 뭔가 뜻이지나? 회대 회진 니가 회라 회진 등이 하정 아 근자인 송으로 그 진창거 회대 회잖아 추거 회진 때 추누 그 지나서 그 짐창거다 다 지게 지나서 그 지스 하라 지금 죽고 누가 남절도 무슨 돈 거노 지게 냐 쳤을 거잖아 아무 요 회대 선데 회들 안지나 쳇들은 있어 지그르 가지는 건지 살티 남키 때영 초토고 쫄지 타령 와는 양스 치시추 아등아 동리 체실 샤브르 좀지 야 니가 호주르스가 치가 치가식 셰치나 휘 난카라 휘즈네 장초 니가 카똥이나 하정이나 고아 앙와등 야 등 살마 아자 치와 야 대신가 장초 그능나요 어지크르기나 고 가스그니 타타그나 고 사울이나 고 아다노가 좀 생거 다 난카등 야 휘 장초니가 하츠르 지나서 꼭 아르근다 아니네 다 반츠르 지나서 꼭 추가 남키 뜨스 꼭고 다 띠인 지나서 꼭 악샤 흑지가 멍땅 연아 지나서 꼭 다스다 그 흑지흑샤 남트 내 구나라 죽 띠치 가쪼 꼭 그랬잖아 아 장초 지나서 꼭 도와줘 꼭 그지 야 하여 아시르그 왠는 그 캄드콘드라 치샤 그 초탐제포 불구노 찌가 르그 영 왠는 드콘드네 지나서 그 최자주 그 샤라 끝나서 그 점브르세 구거스 구노 그 아남진 드무스긴 지나서 그 동구노 데 치서 그 뜻이나 아무의 회의 뜻이 대충 그 회사 참나 회진 데 회라 지나서 그 하정 아르근다에 누구 좀 생겨 회디 회진 아르라도 구노 아름께지나서 꼭 삼루티 찍을 수관이나서 그간 정군우가 차트린이나서 꼭 총으로 봐. 대모스가 대충 그 거기 있다. 대충 쓰고는 강인진이나서 꼭 아유안진이나서 꼭 제일 맡아. 알루도 호티이나서 꼭 손이지 짜라 쳐봐. 대모스가 대충 듣 쓰고. 코일란지나 아니암지는 원처럼 땀이 예흥 건지. 처음부터 아름글 제멍 털음 제지. 언제 호투가 남지 미질라. 똥 가양스르 자름 청문이 거지 야 니모고 회사 지금 좀 셌지나 회진은 어쩌고 단체 보고 메젤라지나서 그 또피 가양도 혼데 하층이나서 그 가냐성 잡아 야 티능라야 몸 처리지나서 그 조샤 뜨마게지나서 그가 지금 그러고 좀 챘지 근치지나서 그 이제 공도 혼데 가랑한 마프리지나서 그 간디 토글샤 아빠 뜨모지지나서 그가 구나 네 쳐서 그래야 되잖아 다 아름극거 지나서 그 짝꾸는 그 어질멍지 다 빵 나총도 혼디 있으나 죽고 어름어 나총도 혼디 짝꾸는나 쳐서 이내 나가지래 득하 지나서 그 대청구 군이 네 흔히가 지나서 그가 아유한 젠부터 바타부근 군이 총으로던 군은 또 무슨 거냐 대청지 후에 듣는다 또나 아몽이 후에나 대청구 후에 혼디니가 아몽한테 혼디 반츠는 다 치려 지금 시간 지나서 그건 죽고 누가 남주는 모습 지나서 그 동고 누구 잔 죽고 니즈라

최첨급 회사 시작하나 반증과 가요한도 군데 제일 마트가 아는 게 나서 그 사무도 군데 섬년이 나서 그 줄에 나오는 거 하나 봐 네인 나서 그 동군이 또 무슨 아마 제일 후일라 냐니 그 후이게 잡으시나 아 제일 후인 군데 후일라 후이지는 이거 정치 아니리 나서 그 문용화 뜸마스 그 군군이 딴 나서 그 돈지래 다 반증 총으로 돈 봐 또 무슨 갖고 回来人啊，可是这么不容易，人是真的，吃的那娘老公个，十里路，真是了冷气拍了哇，装备，啊，这个装的打起十万斤，这，这么大个回来人啊，回打起十万了，回真这么人啦，从去，干嘛等，死了嘛，那个那个这么等，真了嘛。 당 초하등 담비 지우 다 듣고 그냥 라 용리 가위 지나서 그 아루운 혼디 짐벌샤피 차 딜이 진 다동 아름 신기 지나서 그 랑충 혼디 발와지 발버린 지나서 그 좀벌에 샤파스 군 너무 차트 군 군에 후이뜨는 이가 지나서 그 제리다 조군우 데 지나서 그 치세라즈나 에제리 후이뜨스네 야 회 다치 서와탐 회치는 지나서 그가 안디 어덕가 조스 군우가 원 데니가 가다 최치 지나서 그가 나바 드모 무아스 군군이 아저 군우 개치 서라드나 아저 회티스 냐니 그 회 츠 히치가 존츠 문자 군군이 회뜨는 니가 지나서 그 고트머니 드모지 군군이 화나 차르드 랑치 화인 따르바크 아 제스 레스인지 초치 흐득테는 바 아조니 초네 르치 찰량진지 아나 초가른 치미 또 청리인지 후인 드무스 간지나서 과 치그시가 셌지나 츠크 존 츠크 차프근 군에 후이 가와 치 가틀 두고디야 아름보치 미또 차나 초근 지브르잔 바지 김우스가 이제 와서 주르뉴. 동그 감도 호텔. 간 큰나 존나 마 초치 젠지라. 아름보치 메뚝고 차나 쪽고 이제 와서 건 제브르잖아지. 되다 크이트 엔지가라. 아 참년 근지근이. 너무스가 남니 그 크이트 그. 되가 제비 크이트 혼데. 총이 연든데 간일이 문용아. 담아서 군들이 간지게 얀치는 이제 와서 군군이 어저군이 차치 야 냠이 그 혼도 혼데 점층 그 한테 실을 다든가 총치 시글이 나서 그가 무군이 도무게 나서 그 샤슬는데요 특하 쇼문 그 휘라 쓰문 그 휘니 그 잡으셔나 쇼문 그 휘라 하 지그때 나서 그가 뽕아다 왔던 아, 내일 한 시쯤 때인지라서 그가 지나갔다고 해. 후인도 무슨 일이라서 그가 직전들인 일이라서 그가 무슨아요? 지금부터 혼자 지금쯤 때인지라서 그가 지금 무슨 누가 안요 몽무스다? 지금 시쯤 때인지라서 그가 뻔하다고 그 군에 어쩌고노? 또 무슨 간지라서 그가다? 쇼문지 후이스느리. 후이들 안지나? 아저씨가 만든 답이 후군이. 알아친 덩어리 잔시 즉진지 몸츠를 자르고라 살지 회진도 사탕아 긴츠나 치기도 더와지는지 너무서 회란지나 야 사탕지가 아 긴츠는 말려와 탐제보 탄식기도 디와드나 죽고 탄식기도 지나서 그 줄숭은 나와 탄식기도 뿡뜨는 단다 너무서 디지땅 지다다와땅 마웅지 지나라 지나서 그가 이건 맞습니다. 다음에 등모스가 이나요? 아랑아리 나서 그 미지그 등립생근 즉증그 몸철그 몸철이 잘꿀그 아름모도 혼데? 오, 다른 식들 나서 그가 그저 다음에 등모스가 나서 그 차중거지래. 어저께는 등모스 그냥 쇼맨지 회의는. 야, 쓰면 이나 회의 나서 그가 무슨 이게 취소 걸렸던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자치덴비 상관안바 통디에 대친나세라 시빌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제 대친나세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 통제긴
4: 레세든게 쪽불한지 다타체적 산지능 좀반다는 총윤정적 년층컹 워클 년주르 되니다 중공 접신 클등등 클마멍 서중거 냠질기 접이 총원부 몰음 돈부스득미 정칭용거 대신세리 라진젠더 갑저와가 아 토민젠더리 존문젠클거 일응이인 슈닌젠더라 싱큰젠시거 응스득가와 로와 톱든 펀수고라 로마 메뚜니가리

하루 이토나 담비에 소노와

한 로가인 동금이 동금아 하루인 동금아도 자치나 니 끈즈나 예

하루 난 도와미에 도와마에 안수디나에 야라리니 하루 난 도와마 도타마에 시군즈나에 야라리니 하루 라치타르마 도크니에 하루 난 도움 타미에 도움 타마

하늘 날 이른 지나 저 길을

ཡང་རོ་ཆོང་དོ་དེ་ཏོ་གོ་སོར་གོ་ཅན་ན་ད་ཆུ་ཤེ་སོར་གོ་དེ་ཁ་བ་བ་ཏོ་ཉི་གི་ཏོ་རང་

Har gadang ar sir gur gur

I don't want to go, yeah, I'm a sailor.

야 나고지 아롱을 원다진 양아커리 양아니는 거지 아로타 이르티나 양아르스가 양아르가 누고지 아로야바 아친 양아강하리 양아르 길레레지 아론더 거가모 양아타한바 양아타 사르지 아로초지 없소나 양도나 양아카 난조지 아로타 마르프티나 양아테스가 양아르가 누고지 아로타르디 에체포 양양한총 양아르고브제레지 아로타브브무 그타한바 양아타사르지 아로초르콘조나 양도나 양아카

하루 날치 캉스마 조체고 라토라르딜로조헌보야요토니에야라린하란드트라조시카야텐바리에야라린하루라리모르모조요나 하루라 정캉스므 조체꺼야 루니야라린 하루라 디캉스므 조체꺼야 루니야라린 하루라 능나르자 조마와 하루가 초라서

하루에 할라그 새로가 노노고얀 할가동이를 한탄 바조리나 한탄바나얀 하루에를 한탄 바조카라 하루 길을 흔든 바둘이 나

Ha ro lam so har jang lo zo tang ma ya

Jesus,

야 나고지 아롱어 온당아 친다 영아커리 영아 녀는 고지 아로양 소메동 영아다오 영아카그 고지 아로다샤냠게 영아요지 영아스케 그리지 아로야샴퍼카 영아시레 그리지 아로야르트 그머고 영앙앙초 영어도 짜고지 아로야스 영로온다 머르기네 영스티가리티 아로야샴트 영사즈게 영체요티지 아로 따르테 마크 영다오 영아퉁가디지 아로 따르냠게 영아요티 영아스켈가디지 아로 야죽어른조카 영아시헤레 영아다가디지 아로 따르트가 머고 영아청도 영아도 짜고지 아로 야르드 에체푸 영아 머지네 영아 시가리 모지 아로 따르고 머트 영아 사즈게 영아 체요 티지

Aro ta ti shora yang narza yang de mogozi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게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초나 녀흐등 카르마 섬쩨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카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짜르똥샤제인 디초나 녀르치그등 카르마 섬쩨니 디초나 녀르니등 카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똥제인
3: 촌친더라 랑흐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Gengusasumja Tom Chindara
3: Tom Chindara
2: Titula Nirni Dang Karma Sumjani Titula Nir Sumavar Saringer Nyamjo Chartum Shadayin
0: Thornan Washkalon Chin
2: 소문나워스클라동친사랑길냠조디촌나녀스므니디촌녀스므등가르마가니워르아디치나세리렌츠나스동제인냠크남바소르무나장조년친캉워스클라동친치녀스위렌츠나권다당차르송켈치냠버과전치
5: 다는 베이징지 디츠르 우드는 인
6: 나모게 튠지 페게게 람네 년준슈 칸들힌게네 센신바니 중야 미마 군교 룽친 레군게 페게 친람기

0: 총리 튜리 폐기의 궤발 리규를 제디 사공탄 총계탄 총세기 인내 튜리 튜조릉한 폐기 용어로 꾸인디 동구에 뒤니 인내 요송기 축도의 도표 치러 동화타 비중기 인내 길에타 인내 튜세 안래몽화 점린토 궤발 꾸인디 동구바 제인 비진 치계기 로블리니베 게제 인내타 유고르 폐기 심주칸기 락다르 구신 리신젠키 라젤라 데니 만주 중도로 유골 피계기 규림 주의기 뇨존 레주 시르동화 타 젠제기 지도블라 데니 제주 바라 튠세기 나바 대외 망마 시수 죽토비 문제 제휴 차르군항 단통 링류 젠타 장도 젠 냠지 젠제기 가조 타종 젠니 라제 사바타 튠세 사바타 종남 사바 표주 세교로 군디 동화 타 중화이 표중 수준 링의 스타트 정신기 지교로 타 스타트 정신기 폐기라 군디 동화 튜리의 멍시 투림 젠타 튜리 지다 등급 젠기 추세 토르 동화 제시디 링내 튜리의 퍼시사바 대외 망화 차버치 괴시 되어 없이
1: 디글레 코네 비원의 주 강구지 캡슈이 뉴튜 뉴튜 생얼루 중국 타 보즈르키 콩도 기급 젠키 뉴촌 뛰어난 캡자 제시 뉴튜 생얼러 뉴촌 뛰어난 숨교 숨주 섭지 차 지시 바로 타 디 뉴튜 인주 섭지로 타 도로이나 숨주 소니 차 축시 파르유지 로주 뒤말 파네 중시 정시 량원발 니도 유생로라 중국 타 보스르키 콩토 기급 신키 주동 능지 치뇽회 길레기 청보라 통말 치숨주레 깨워타 튜튜 총리 가지 게차기 파르유시 주동 능지 치세 고르통주로 치듄타 주동 등기스마타 튜튜 총리 가지 숨차시 파르유지 니도 생얼루 중국의 지송키 지문보르키 겨주주 차시 송유부시 뚱장디나 뉴송키 시균타 뉴송키 주피소 뚱장마라시 츠유부타 중국타 보스르키 콩토기급신키 뉴송 콩비티에 토비에 충지에 초용리 운유부시
0: 딩레 운이 비비니 쥐 니시공 캡자 제비 니도 니서주류 중국의 갸주 콩비 뚱장 니슈 레군바르시나 니도 야메 니쟁을로로 중국의 갸주 콩비 뚱장 갸타 숨지 손이 사 숨심버디 로콩물리 갸신이 사 나파와타 갸주 빈주로 비디오 콩비라 덴병강 군디 대표신 갸주 계급 톱신 조준라 편제 사바톱유 튜네기 춥신에 되나 년도 겸이니 쟁로로 갸주 사다르 튜네기 파르타 로콩물리 갸주 뒨사 숨파르규바타 대낭 갸즈리제 직제 수니리리타 갸즈민세타 경외 튼제리리기 파르타 로콩을레 카소스로 갸즈추사니타 갸즈추사식 파르규 갸즈 수준리리기 대결뉴바 균투 덴도 신비 파르탄기 갸즈 튼기진단 동보르낭 송웨 돌체 갸즈 숨지손이 사레고르 신규바타 갸즈 추신 소레기 젠즈뉴바항 균셰 메바르 치루진니 파르타 로콩을레 갸즈 니슈생아 사식 파르규 계급 갸즈 최진대네 갸즈 변조로 심주칸 기조진 슘바 순리제이 니동갸미니 쟁알로로 갸즈토 냐리치게 냐바 미리 창용 용법상마 고르치 숨타 계동 생유바타 대로 고모레 갸자 듄사 시바르유 소주 튠세 코트치세 균퇴강 망도 신니에 니동갸미니 쟁알로로 튠세 돈치 숨돈 게제 축주 심바타 미리리 창용도 소주 튠세 왕세 동크 니슈스빈 차 추신니에 종미리 뷰리 지가르기 용공 대외망와 고대토뷰 니도갸미니 쟁알로로 개용기 갸즈 유고레리기 파르타 로코모레 갸샹아차 구파르 휘바타 유고르 초싱기 주바 로코모레 갸진 주생아차 숨파르 유지주유 니슈레응은 파라 니동 갸메니 쟁알로로 랑게기 존에 더십 세린 갸즈 첸십 직시 심주 사베기 조주 균퇴왕 망도 심바타 갸즈 직시 수준타 소토 롱로 갸즈 민제타 갱외 튠제 리리제 라믹베 사타르 튠레라 튠레 젠기 마조 균셰 메바르 망도 신니 나마 젠기 마조타 마자투 디기 디보 종류르 샤규 선르제기 대신베 로징낭 랑게기 갸즈 첸세 사르트기 춤제 균셰 메바르 튠바타 초딩 추십 세렌타 갸즈 뉴주사바 정진 링류소 라제 직제라 콩비 사바 종유 제모 주제유 선르제기 콜라시비 rangge ki rangde sibsu chebe rangjo suelang ki chuje ngwe se chede ngokten khu ki sarim parton surpi se sib de sib sele maradi lhogya zuding che mi jigdong ni gel hagzam ki chotin sa kong su choto ki sue da lik ju chung wa kya suro turda chotin ki ge kham jing lu ni she ta benam mang we bi yip chu sib so kya zui khe kong ki ai bi yip chim bong a chi ri yong zha che yu be rangge ki kya zui sen che sa de ki pen lu gyun che me ba de chi ru chin yu ji ju yu
1: 第二个月库内比为年数年前儿给自己一款孙军中的康启龙的前期超过中的把国送别就将作为母鸡孙军用战送的工作决心中国民办我康启这个月更过了月母鸡给科普多金足够级别龙的前期超过中的把我送定不他女同孙军老李哥中国科学电别听着母鸡马拉启及中西恰我求给你西松不是 中国科学电别听着母亲马拉拥有了中国的命令超过那龙的前期超过中的别调格期母亲给科普多金足够级别连接组有什么电别啊卡塞斯有劲提那母亲就靠用这马拉就上动了他母亲都会拖他们了可以用你兄弟脚吧母亲宁可牛电啊我过他死亡母亲并叫了是不是火大堂牛电主吧
2: 我在北京旁边了，估计他。我在出差拖了东回，故意加起了东我所需要不是。中国民办武汉区古井选别，我做些把行呢。超过去几米三零，你同宋主任立个。中国科学电别，听着我在马拉去，只有中些些差不几个他。你同宋主任送我老立个，曾听人心他，真最牛吧？官片人心界电别，中国科学电别，听着我在马拉，记在下列句呢。
1: 我在给科普多金做够了，某些店不是订购不是。龙的前期超过中的别墅，人工问过他，都归托他们俩兄弟，不推广别了，估计动我这期聊天卡了，积极图估计动就是。学习又不谈，可这么点吧？牛店再给过年，三年期我在来控证中期，人工问过他三年，马天村提店铺送过，中国母亲都归托他们我就连看起主任选拔李超义。 龙前期超过中的别墅，给科技全程过三十八趟，提醒马在冲着镜头恩伦去马拉团购他，偏执团购了，固定定十多个团。如果三边马在冲着过去过夜，让他求购了，固定搞不动个事。你到松竹老李个马在冲着送礼，六十九块五差不啦。马在冲着不推广别去，那不三不是，现在才能吃不起个团。
2: 秋天都不收摊，给几阵子女吧，我先退步七十多个天，就连七个时，几松不是。你都是三老了，让给起青梅冲着点票谈算数，干嘛去把它七十七不谈？青梅少做给许可，怎能去安谈不点票送月？结合青梅就去三九政策吧，就这样选拔李斌去，龙个进去超过九个别时，青梅脱单票去了，看用的固定定十多万谈。
1: 青梅学校出差拖了动画，我在给科普多金做讲堂，出差拖回去交过夜，给人们三八点票了，估计动就是。我去，我看起青梅准备的是，就去了，估计休息大年。有天七三七呢，第三期得电话谈，就算他听见了，就叫来过我来你了喂。青梅特别进去，随去嘛啦，干嘛去把头上头动个谈？有天李白开来电话忙话，青梅来过你个。
0: 真起来是不是起没过不他？疙瘩儿，天干了着陆，你的脚也起，我这些不是。第二个问题，别问你去。你晓得，改革人员局给江西赣州路改用给三级人员送救票据给充值三十九给不着钱去。明年吧，让给改用了去不他，国人们说话，昨年我们才推不起给三级天空送救给那么十八点一百他。 三级人员送救票据有给送救速度，改用给总团、重机团去接东西，别送去送送了给不？年冬秋过了，有给组织人接不你送，人不接呢？三级人员送救针对列车卡，送通拉上拉达的钱先不谈。三级人员给年给年最钱不，其实免不收去。具体作为陈述康接东送给伊，三级人员具体做了级别针对年冬拉上年了就不谈。 大国话媒体通知了阿姨，免不出在即，乐不起来，亏钱收入不谈，三件人都娘子用语。
1: 第二个库内比完的次，你先看中央资助部卡所说了。 中央执照部堂六四部参赛部结合车电台地堂欧游联康集团念图执照堂六四人类空道期恰恰三别古志别托堂切特堂托证落职古志别托堂切特六职正宗期古志别托堂切特先是恰恰三别古志别托堂切特雄素面康期古志别托堂切特雄素面康期古志别托堂切特所切特抗啊八正切不是三头所区别别切特抗啊提达 习近平去求职三遍中国开学点遍制作人录给公别组织教育运用起不谈习近平去当组公办全用年两大七八当中央去估计三八谈浪七三八团结年点七八恰恰三遍九九定色东会这月公团团结七八三年卡谈七八卡起两年车枪遍两名三国谈七特三国超动谈独联七八
0: 列举出团别纽崔萨巴坦纽崔萨巴连续古大七八列举区团委团总支前年民族政行月别国年举区随举团七特推桑图东街前年强在托拉七列前期加上前别古七别公卡足用七七体温六点期冷露几间年扩张七不是第六五年别不年次安徽合肥托萨尔科技加尔基团库秋队比较电西耶塞电内拉电年 给你接着在电间给独联其他三八三对堂催的写别给你接着张西解决的三这七位下完年三这七每个月团中行动就落马赛等同团控监督培训结果局给你接着绝过确保的给了一把谁根据落在宁泽三级戏剧军团案两年大半的对年重美金给金据落在宁泽三没这宁泽所给你接着你特区七个为我们不了解 没事前呢，别这人不谈，恰刚人不说，片面我在给你速度节约的重点，我用些热度片呢，超过原本。玩家团员今年最近将我提到牛肝面包提示，合肥蜀南庆元地魁级出名李红旗，别这人不谈，恰刚全部地魁男坑中途有所交个面，牛肝给当晚也呢，用对写给民族解决去。 我在七日，苏州都期间，元华朝野，感谢宁波忙起晚呢，调集新塘新片所列准备建起，苏州七八一呢，票据也是南千不免别，苏州期间列日期，根据落实了通勤七八趟，感谢了农村这边内最天黑的团结运气节约。感谢俺最有地位营养，穷鬼日，天刚趟，快出出国了，全用春节所给决赛托行，天南给节日日趟。
2: 六区日苍马人团预计节约。今年第二名年，第六大王阿巴拉安徽合肥托萨尔科技加尔基团控球队培训电视也是电台拉电台。今年七日独联七档，随着他崔西七八日。崇明给这一期七日中秋军人，今年七日独联他我真谢就我也去做不谈。军人们是不如干嘛样过的面？七到十八天，六连打完 崇明的偏不托不马赛，第二期给你接着具体级别，有人给干那样赛投票。我按这些局部群众席给截图，独联团今天马拉七三席给代表的执行员。三个月，一些的那个年薪钱不同多，年底的速度七三堂，他具体赛，推头头七二个月不同月。 前啊，今天宁波速度一些钱的数，来对面呢，过不得宁波堂。
0: 恰甘宁波、兰国通的最刚多的是国康民众玩具的，这些现在他没得了点的，罗拉西给又不是。合肥托萨的级别来电小区采用公司来电面呢，王永峰给。俺最当多这些来电的，提到叔叔说他，说不出天南给新塘新别八百多了，一万七十七个月。星期提到俺最新接本色的就不谈。 新片日当八百日给我不养着，抵达俺这边女民间去特区去给月季就有。老头搞不呢，俺都搞不呢，今天过生日都给用他。天天天空监督区别拍了，我去给你去这里，让着所给团大姐给你们。大家给你去这拿主攻月不谈，给你交个区别给了月不是。城西间给接到接的。 给你去这张三级别，他们几日几多年，中美错话了得不得准不谈，推送中间给十三间给托他们贴，讲到给特朗普三不西讲随时解决。
1: 第六个呢，表外呢是，龙金去交给中央别墅，让给去地堂温州去控制特区两大千年，出国计划要表级别可有三步，我来对呢，地堂去中国做叫了。 ཁྱི ཕྱད མི དང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